did it.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Bass. Let's go get 'em.

postman on bended knee. Wow. Can we go back to the days our love was strong? Can you tell me how a perfect love goes wrong? Can somebody tell me how to get things back the way they used to be? 진짜. 자, back in the days. 정말 많이 듣던 노래인데요. On bended knee. 꺾인 무릎 위에. 이렇게 직역을 하면 굉장히 그렇네요. 꺾인 무릎 위에. 무릎 꿇고라는 얘기겠죠.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October 6th. The time is 10:07 and 17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as a 보이는 라디오,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And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열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는 보이는 라디오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our reruns at 6 p.m. the same night and also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 had a great long extended 개천절 break. 다시 한 주가 시작됐는데 벌써 그래도 화요일이네요. Which is kind of comforting, right? 큐티님 잘 체크인 in one by one. 제니님, 그다음에 위즈덤님, 상민님, 헤일리님 체크인 해주고 계신데 헤일리님께서는 저는 지금 딸아이 여중 중간고사 학부모 감독 왔습니다. 시험 보는 아이들이 다 제 딸 같고 안쓰럽고 그러네요. I'm at my daughter's middle school today as a parent volunteer supervising the midterm exams. All the kids taking the test look like my own daughter, so I can't help feeling sorry for them. 그렇군요. So I guess parents have to kind of work as a volunteer, supervisor, the chaperone kind of. Shouldn't be easy task.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텐스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죠? Fighting to all the students who are taking the test, okay? So, how was your long weekend? 아무래도 이제 휴일이 좀 요즘에 많다 보니까 국내로 또는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With so many holidays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seem to be traveling both here in Korea and abroad.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이 도쿄에 가셨는데 도쿄에 그 오차노미즈 악기상의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So I was just scrolling through social media and came across a photo someone had posted from a music store in Ochanomizu district in Tokyo. 이 오차노미즈라는 동네에 이 악기상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낙원상가 아시죠? 낙원상가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기타리스트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Ochanomizu is often compared to what we have in Korea, 낙원 아케이드. 낙원상가도 외국인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와우, 어떻게 이 한 빌딩에 이렇게 많은 악기점들이 있는지 굉장히 놀랍니다. It's a paradise, just like 낙원상가 for guitarists.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그 악기 시장이 워낙에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희귀하고 퀄리티 좋은

그런 중고 악기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이 오차노메이즈의 그런 악기 그 스토어들이 그런 곳입니다. So Japan's a huge market, instrument market, offering all kinds of rare and high quality vintage and you know used instrument. 정말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어떤 큰 기업에서 하는 그런 스토어가 아니라 이 개인들이 하는 그런 mom and pop kind of store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10년도 넘어서 10년도 전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 그때 정말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악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10년 전이니까 아마 그 악기는 빈티지 악기였고 지금은 훨씬 더 비싸겠죠. 또 그곳에 제가 다시 간다는 기약도 없기 때문에 You know, I've been there myself, I think more than 10 years ago and looking at those photos brought back a few instruments that I wish I bought back then and it's been more than 10 years, you know, how vintage you know, instruments you know, how their prices soar in time, right?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살 수 없는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내 어디서였다라면 뭐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 중이라면은 뭐 일본 정도는 사실 다시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와 그 물건 기타를 봤던 설렘과 그런 어떤 딱 그런 기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서 굉장히 생각나는 하지만 다시 가서 살 수 없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come across something while traveling that you really wanted to buy but didn't and ended up regretting it ever since? 그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This is a Cher의 곡입니다. If I could turn back time.

If I could turn back time, Cher입니다. Whenever I listen to Cher, 뭔가 이제 그 제가 물론 남자지만 그 언니, 어떤 그 큰 언니의 어떤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대인배 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Cher의 곡 잘 듣고 왔습니다. So back from the extended Kitchener break, today's live show, and I'm asking question to our kittenims about things they meant to really buy. They wanted to buy, but for some reason, you know, they ended up not buying it while traveling, and something that they regret ever so often since then. 그런 게 많을 수밖에 없죠. 여행 중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소비를 조금 더 주저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I think when we are traveling, there is a bit of a hesitation factor when it comes to spending money, especially if it's a hefty amount of money on something. 그렇죠. 그런 질문 드리고 있는데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Also, we have a 까꿍님 checking in from Open Chatting방. 안녕하세요. 둘째 낳기 전에 회사 다닐 때 방송 듣고 둘째 어린이집 보내고 자유부인이 되어서 1년 만에 방송을 듣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이렇게 기쁨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와 읽는 저도 너무 기쁘네요. 둘째 낳기 전에 이제 들으셨고 it's been I guess a couple of years.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벌써 어린이집을 가서 자유부인이 되셨다고. 그렇군요. I used to listen to the show when I was working before having my second child. And after sending my daughter one off to after sending her off to a daycare, I finally have some time to myself, and I'm so happy to be listening to the show again after a year. Congratulations on your second child, and also even more congrats for sending her to 어린이집 and have some free time to yourself. Wow. 기쁩니다. 앞으로 많이 또 이렇게 체크인 해주시고요.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또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입니다. 생각이 나.

부활 생각이나 I think you know the reason for selecting this song. 생각이 나는 그 기타. 생각이 나는 그 페달.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What is it for you? What are some things that you still think about? You know, why didn't I buy it then? 좀 더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샀으면 좋았을 것을. 이웃 이사님께서는 서울 여기저기 다니며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신청곡이 쌓였어요, DJ님. So I was traveling in Seoul and heard a lot of songs that I felt like, you know, I have a lot to request. 하시면서 컬처 클럽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이렇게 컬처 클럽 카마카멜리언 신청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신청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이사님 신청곡인데요. 컬처 클럽 카마카멜리언.

couple of tracks, Sharecrow, Sweet Child of Mine, and Loveholics, 화분이었습니다. Loveholics, 화분 was requested from Penny님, who says for him, buying a souvenir, any locally made souvenirs, for example, keychains, but sometimes, you know, I regret not buying it, and loved by keychains and also magnet for the refrigerator magnet. Yes. Keychain magnet, I mean, those are very simple souvenirs, right? But if you just buy it and then, you know, bring it and then keep it and then put it on your fridge or, you know, whatever, right? Just, it's a reminder of the good times that you had in whatever country. 그쵸? 그 당시에는 뭐, 아, 키체인 살까 말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You don't think too much of it, right?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하지만, 그런 걸 일단 사서 나중에 그걸 보면은 그때가 생각나는 굉장히 강한, 강력한 어떤 리마인더. 그 노스탈지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Yes, I definitely can empathize with Penny. Thank you for the message and also for the request song. Here's one from 1033님. 저는 쇼핑을 많이 즐기는... 즐기지는 않는 편이어서 뭔가 사오지 못해서 후회한 것보다는 먹을 것을 다 못 먹거나 가보고 싶었던 것을 다 못 가본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종종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I'm not really much of a shopper, so I don't usually regret not being able to buy something. But what I do sometimes regret is not having enough time to try all the food I wanted to eat or visit all the places I wanted to see. 그렇군요. 어떤 무력보다는 어떤 기억에 대한 욕심 아닌가요? 그죠?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카페를 무한정 갈 수도 없고 식사 종류를 정할 때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죠.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 또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되고 계획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You can possibly visit all the cafes or try every kind of food on the trip, so the ones that you had to skip sometimes stay on your mind for a long time. And maybe those little regrets are what makes us dream about the next one. 맞아요. 그런 거는 괜찮네요. 그죠?

딱히 사지 못해 눈에 아른거리는 기념품은 없었어요. 하지만 종종 아쉬움이 남는 기억이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서머랜드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근방이 와이너리로 유명한 곳이었답니다. 우유길링님 says, I'm not really someone who gets too attached to things, so there isn't a particular souvenir I regret not buying. But there is one memory that still makes me a little sad. Back in 2002, the World Cup was in full swing. I happened to visit Canada. I stayed in a small town called Summerland, which was known for its wineries. 친구 어머니께서 와인병을 눌러서 만들어진 치즈 플레이트와 등등 선물을 챙겨주셨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선물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되어서 많이 슬펐던 기억이 종종 떠오릅니다. 또르르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That really hurts. So, my friend's mother gave me some lovely gifts, including a cheese plate made by pressing an actual wine bottle into the glass. When I got back home, I realized that the gift had somehow been lost along the way. I remember being so disappointed, and every now and then, that memory still comes back to me. And there goes a little tears. 그렇군요. 와, 또 어머니, 친구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거라니 얼마나 또 아쉬우셨겠습니까? Especially coming from your friends' parents. That seems kind of, I don't know, 굉장히 좀 특이한 선물인 것 같은데요. 와인병을 눌러서 cheese plate. So it's a cheese plate, but it's made with a wine bottle by pressing it. 아주 납작하게 이렇게 꽉 눌러서 만든 그런 플레이트라는 말씀이죠. 와,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었는데. 너무 아쉬우시겠습니까? 아쉬우시겠네요. 그죠? 5616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신청해주신 곡은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곡이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귀가에 많이 들리던 곡이라고 신청해주셨는데,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The Calling입니다. Wherever you will go.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We have Boinen Radio on YouTube being streamed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Boinen Radio.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도 열려 있습니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rop in. It's open 24/7, of course. And 오시면 항상 또 따뜻한 이야기와 또 따뜻한 큐티님들께서 반겨주시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요. 서울에 오셔서 뭐 모든 걸다 드실 수는 없잖아요. Just a, you know, I mean, there is just a limited amount of time, and you know, you could even if you try all the food, like you know, 3 meals a day, there still will be places and food that you will wouldn't have been able to try. 그렇죠? 다음에 다시 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신 그 버킷리스트에 올려놓으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근데 그게 써놔야 되더라고요. 써놔야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Make sure to you jot it down on a piece of paper or whatnot so that you can try it next time.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제 이 토픽은 마무리할까요? 한로로입니다. 입춘.

if I was going to get a lot of response. But apparently you find it very interesting. I found it very interesting. And I wasn't sure if our Kyotin님 would find interesting. 근데 이제 여행 중에 그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It was before I got married with my wife. 뉴욕에 여행을 갔었는데 we went to New York City, you know, Manhattan. And Manhattan has a lot of, you know, hot places, of course, right, in terms of food. And they had really this hot place food stand right in the heart of the downtown Manhattan area. 이로라고 이로, 그릭 음식이죠. G-I-R-O, 이로라고 하는데 it's very similar to kind of the burrito. 약간 그 멕시칸 브리토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런 음식인데 it was very good.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we went there sort of late at night. 한 막 11시 막 그때쯤 가서 이제 먹는데 basically there's no like it's not an inside sort of a restaurant. It's a food stall on the street. 그래서 뭐 사서 이제 길거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I love the food. We love the food. My wife and I really enjoyed it. 근데 막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주위 환경이. It was really late at night and there are a lot of like people around. 근데 약간 이건 분위기가 조금 험악하더라고요. 막 옆에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막 깡통 같은 거 차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So we had to sort of eat in the midst of that kind of a hostile environment. And we ordered one serving and my wife really loved it. So she wanted to have another one.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맛있다고 하나 더 시켜 먹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But I felt like it was a bit too dangerous.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막 사람 많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뭐 걱정을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But at the time, I felt like I had to really be protective of her. 그래서 아 그냥 이것만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결국에는 하나만 먹고 이렇게 그곳을 이제 벗어났는데 to this day, still my wife is to this day 아직까지 그때 왜 하나 더 못 먹겠냐라고 아직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있죠. She still talks to me about that, you know. That she really wanted to eat more. 근데 왜? 무슨 이유로 그때? 아직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Anyways,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때 일이. 좋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hen we have a 동요 weekly back after a long time. 좋습니다. 더더의 곡 준비했습니다. 내게 다시.

것도 있고 특집도 있어서 계속 못했습니다. So today 조금 더몇 곡을 더 가져왔습니다. I kind of have gotten out of that the matching format just for today.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곡은 방울방울 귀여운 내 친구라는 곡입니다. First song, 방울토마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EJ 작사, 작곡의 곡인데요.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토마토 친구와 친구처럼 마음을 주고받으며 느끼는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곡이라는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The song expresses the tender bond that develops as you grow cherry tomato, sharing your heart with them as if they were a friend.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그런 곡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집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키우고, 그죠? 이 반려동물도 있지만 특히 요즘에 이제 식물 같은 거 이게 키우고 그런 것도 참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it would be a great experience for kids not only to raise a companion animal but raise a plant or a flower even, right? A good experience for the kids as well.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원, 방시현 두 친구가 부른 곡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방울방울 귀여운 내 친구.

이재환, 방시현, 방울방울 귀여운 내 친구. How cute. 혹시 잘안 자라면 어떨까 걱정하는 마음. That worry that kids have. 그쵸. 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뭔가 시들시들해 보이는 그런 날도 있겠죠. 아이들의 마음이 참 애틋하게 느껴지네요. Those kids' heart worrying about their tomato is really cute, I think, I'd have to say.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즈덤님께서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느낀 것으로 곡을

만들다니요. 따라갈 수 없는 예술인들의 감성이라고. Yes. Just so different kinds of you know lyrics. If you listen to 동요, 동요를 듣다 보면 생각보다 there is very various type of you know things these songs are talking about. 생각보다 굉장히 그 창작 어떤 상상력에 놀라실 겁니다. You'll be surprised by how imaginative those children's song writers are.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많은 노래들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곳에서 주제를 찾는 것 같습니다. They try to be different. I think you know you have to kind of differentiate yourself from other children's songs that's been already made. Let's move on to a second song. This one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is was introduced by 전덕호. 전덕호 씨가 이제 저희 Thread 아카운트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 곡인데 전덕호 씨는 그 슈퍼키드의 또 보컬리스트이셨고 또 싱어송라이터이시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인데 The song was made by his daughter who is 7 years old. 따님 이름이 전지원인데 She is only 7 years old. 근데 작사 작곡을 직접 해서 노래까지 했다고 합니다. So, another singer-songwriter in the making, for sure. 와, 7살 전지원 친구가 부른 작사, 작곡, 노래한 곡인데요. 오늘은 무슨 날? 이라는 곡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was 정채연의 바람이 들려준 노래. So basically it's saying that, you know, what the wind is letting you listen to is a beautiful music called nature. 바람이 들려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음악이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와. So, let's listen to singer-songwriter 서예린's version of 바람이 들려준 노래. As I said, 서예린님 is a singer-songwriter that we have featured on our In Discover segment. 아주 멋진 singer-songwriter이신데 아주 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멋진 그런 vibe, 카리스마를 가지신 그런 싱어송라이터이신데 서예린님의 이 바람에 들려준 노래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Of course, right? It's the adult version of 바람이 들려준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studio live version of 서예린 바람이 들려준 노래.

서예린의 바람이 들려진 노래 스튜디오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Very different from 정채윤 양서 바람이 들려준 노래. 그렇죠? 바람 한 점 없는 화려한 도시에 오늘도 갈 곳 몰라 서성이고 바람 잘 날 없는 어두운 마음에 부는 바람을 따라 안개만 흩날리네. In a glamorous city with not a breath of wind, I wander around again today, not knowing where to go. In my troubled heart, where there is never a moment of peace, only the fog is scattered by the wind. 그렇게 끝없는 어둠을 헤매며 지쳐만 가는데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잠들어버린 나를 흔들어 깨우고 바람 부는 대로 먼 빛 이끄는 대로 휘날리듯 휩쓸리듯 걸어가다가 바람을 따라서 한없이 걸었네. Exhausted from wandering through endless darkness, a gentle breeze comes from somewhere and shakes me awake. I follow wherever wind blows, guided by a distant light, drifting and being swept along, walking endlessly with the wind. 이곳이 내가 머물 곳 아니래도 그렇게 한없이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어디엔가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을 나 만나게 되는 날, 언젠가 어디엔가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에 나 쉬어서 갈 수 있겠지라는 가사입니다. A person sort of wandering through a city, but trying to find a place where he or she can finally rest and belong. You know, it is, you know, struggle that we all go through in our minds. 그죠? 우리도 다 같이 갖고 있는 고민, 또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이겠죠. 이렇게 두 곡을 들으니까 상당히 다른 어떤 감정의 스윙이 있네요. I guess that's the beauty of a matching song, listening to two matching songs, you know, children's perspective and adult's perspective. I think we all can relate to it because we once was a child, now we are an adult. 그죠? 그런 인생의 어떤 사이클을 지나면서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that, 서예린님. Finding that matching song and let us listen to two of them. 좋습니다. We'll be back with another 동요 weekly edition in the future.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바람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바람이 들려준 노래를 들었으니까 조용필 이 선배님의 바람의 노래 라이브 버전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I leave you with the live version of 조용필 바람의 노래.

0: 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
1: 哦，周一到周六12到1点，固定 TBS 101电台，一定要记住。
0: Yeah!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나번
1: 5번 없음 다음.
2: 아니 5번 가요.
3: 등짝에 동그라미 이상해.
1: 아유 언니 여기서 빨래 금지. 아가씨 그 짝도 오이 금지. 빨래도 팩도 모두 탕 안에선 금지요. 예.
3: 네.
1: 뛰는 거 금지.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Dionne Warwick, that's what friends are for. 힘들 때내 옆에 있어주는 거.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옆에서 진심으로 마치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는 거. 어떤 게 진정한 친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You can kind of tell with friendships, right? The people who get genuinely excited and happy for you when something good happens, almost like it happened to them. My conclusion is a good friend doesn't make your success feel awkward, at least. They celebrate it with you without turning it into some sort of a competition. And honestly, that kind of friendship is something worth holding on to for sure. You need to keep them beside you because I believe that they are genuine friends. And this kind of made me feel like you, Morning Groovers, too. We're always happy about each other's success. We always greet to each other. Whenever some good news pops up for each and one of our Morning Groovers, we are truly happy for them. So doesn't that make this whole entire atmosphere a beautiful, beautiful friendship network? That's what I believe, Morning Groovers. I don't know if you guys agree, but this is a true friendship.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서로 좋은 뉴스 있거나 뭐 잘된 소식 있으면 되게 기뻐해주고 응원해주잖아요. 이런 게 바로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모닝그루버들 좀 소중히 옆에 좀 고이고이 오래 간직해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앞으로도 우리 좀 좋은 소식, 꼭 좋은 소식 아니어도 뭐 힘든 소식 등등 언제나 많은 소식들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 많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So I really hope to share those good news or bad news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for as long as we can. And I really hope you feel the same way too. Anyways, Morning Groovers, my dear friends, mis amigos, good morning. How are you getting your day started? 오늘 잠좀푹 주무셨나요? Did you guys all have had a good night's sleep? Or are you in a good condition? Are you feeling extra tired this morning? Let me know. 저는 좀푹 자고 와서 그런지, 기분도 좋고, 막, 깃털 같이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푹 주무셨길 바랍니다. We have some greeting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뭐, 지금 오픈 채팅방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여러분들 벌써 부지런히 인사 건네주시고 계신데요. Ben Spiro says hello, of course. 첫 번째로 또 1등으로 보내주셨고, Dr. Paper님, Happy Life Morning Groover, Penguin Killer님, 상민님, 우리 선생님 일찌감치 오셨군요. 모두 모두 반가워요! Everybody, good morning. Thank you so much for saying hello and greeting to each other. 여러분들, 아직 비몽사몽 하시다면 인사 한번 건네보시는 거 어떠세요? 모닝그루브에서 잠 깨시길 바랍니다. We have another acrostic poem from 7000, 7000 모닝그루버신데요. 번호 너무 좋네요. 간판스타 모닝그루버신데 TBS 3인이시 또 이어서 보내주시고 계세요.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TBS 릴레이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간판스타님께서 T, top, B, Best, S, Super, TBS, 하하.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Very simple and nice, straightforward acrostic poem for sure. TBS를 들으면서 오늘도 묵묵히 출근하며 S는 모든 분들 오늘도 응원합니다. 참고로 전 오늘 지각이요. 라고. 인데 이 지각이요라는 문자를 되게 여유 있게 보내시네요. 지각하지만 문자 보낼 틈도 없이 빨리 가. I really appreciate it. You know, you spent that extra 3 seconds to send in that message. Not even 3 seconds, actually 30 seconds in your busy, busy morning time. I really appreciate it. 우리 선셋 모닝그루버 휴가 잘 다녀오신 거예요? 선셋 모닝그루버 텍스트.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게 진정한 친구잖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처럼 히히. 늘 알바생들이 썸머 누나 옆에서 응원해드릴게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알바생의 응원은 진정한 응원일까요? 아니면 뭔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진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 진짜 알바하시는 마인드 아닌 거죠? I hope you guys are really genuine about supporting this program and me because at least I am feeling that way. 저는 진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진심이든 아니든 뭐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저만은 진심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거죠.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 have so many stuff to do this morning. Actually, I do to entertain you guys, to entertain your morning commute. 제가 또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시간 즐겁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게 저희 임무 아니겠어요? 저 또한 알바생인 거죠. So to get to all of that fun segment, you would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stay tuned and hang in there with me, okay? Okay, MG Q&A, Q.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알라이디 에브리원, today's question,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알바생 여러분 집중. 오늘은 단골집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이 있다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내가 그 집에 단골이 된 이유까지 보내주시면 얘기 나눠보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That is the reason why I selected this question for today. So today I want to ask you, do you have a favorite local spot you keep going back to? What made you become a regular customer over ther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that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about your favorite local spot, okay? 어디 맛집일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정기적으로 가는 어떤 샵일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a hair salon or perhaps a nail shop that you like to go to because you enjoy chatting with the person. 거기 언니랑 뭐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가지고 수다 떠는 거 좋아서 그 맛에 네일샵 가요.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좀 주기적으로 가는 단골 맛집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So for me, there is an auto repair shop that I visit often. 제가 정기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자동차 정비 센터를 가는 곳이 저희 동네에 있어요. And I've gotten pretty close with the repairman over there, so we often share conversation and everything. And it turned out that he

is an avid TBS radio listener. 그래서 괜히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차를 이제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 출입카드 상원증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TBS. 그래서 내려서 보시더니 혹시 TBS에서 일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래요 했더니 TBS 찐팬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어 방송은 안 들어보셨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잘 못해서 이러는데 일단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들으시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친해져 볼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Yeah, it's so funny because sometimes you would have to stay waited to get your car repaired. So yeah, during the time I got a chance to have this nice conversation with this guy and it was quite fun. 그래서 저는 좀 뭔가 가격도 합리적이고 믿음도 가고 이래서 뭐 바가지 같은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정비센터를 좀 자주 갑니다. 혹시나 뭐 필터를 교체를 한다거나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가는데 단골 맛집? 단골 맛집은 저쪽에 그 잠실에 칼국수 집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뭔가 뜨끈한 국물에 칼국수 땡길 때 그쪽 많이 가고 거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So for me, I think I look for a place where the owner is really kind to you. 좀 이 친절함이 저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거기 칼국수집 사장님은 진짜 막 흐뭇하게 막 쳐다보시면서 막 진짜 이것저것 다 알아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다 갖다 주시고 he's just perfect. He knows when to serve. He knows when to be nice and everything. So yeah, I'm always eager to go that place, go to the 칼국수 place.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네요. 여러분들의 맛집이 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단골집이 궁금하거든요. So let's all talk about that.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단골집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틀어드릴게요.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sible Radio at this moment,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맞네.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켜두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김. 미영 팀장님을 찾는 노래죠. 김미영 팀 정베이베 브루노 마스 트레저.

0: So, dear our morning groovers, do you have a go-to spot that you have been visiting for a long, long time? And also, I would like to know what made you become a regular there?
1: 오늘 단골집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단골집, 그리고 또 단골이 된 이유 등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동네 옷가게 단골인데요. 계기가 밀착 마크를 하지 않으시면서 아주 무신경하시진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신 게 좋았어요. 지금은 양말이나 저한테 어울리는 옷 한두 개는 서비스를 주세요. 아이들과 같이 가면 젤리나 간식도 꼭 챙겨주시면서 예뻐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저는 필라테스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전에 6개월 다니면서 크게 흥미를 못 느꼈는데 아이들이 운동 가는 곳에 성인 필라가 있어서 핸드폰 하면서 기다리기는 싫어서 등록해버렸습니다. 아이들 운동하는 동안 저는 다른 엄마들과 수다 떨지 않고 운동하는 여자 하려고요. 아, 멋져. 어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뭔가 뿜뿜 멋있고 그런지. 우리 체육부장님, such an amazing person indeed. Anyways, according to 체육부장님, she likes to visit a clothes shop that she visits often. That is because the person, the owner there, I suppose, doesn't try to get too close to 체육부장님 and try to keep some sort of a distance,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doing great job and they have great services too. They even sometimes give some snacks to their children too. 그러게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친한 척하고 막 뭐 질문 같은 거 조금 너무 많이 하고 이러면은 약간 wow 이러면서 거리를 약간 두게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하죠. 그죠? 암만 체육부장님이 뭔가 이 성향에다가 부침산 좋고 하셔도 너무 이렇게 다가오고 이러면은 약간 부담스러워서 어디 딴 데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순 있어요. And it's great that you have made a decision to register for Pilates while you drop off your kids on their lesson. 그래요. 나는 뭔가 생산적인 걸 하겠다. 의미 없는 수다보다는 난 내 몸을 위한 운동을 하겠어. 이런 attitude인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 뭐뭐 하시는 거세요? So what are you doing in total for a workout? You swim, you go to the gym, and you go for Pilates? 아, 수영은 안 하시나?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자만 읽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 자,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어, 제가 서초동에서 1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서초동 땡땡이라는 육회집을 정말 자주 갔었습니다. 가수 이문세를 닮으신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연예인보다 더 예쁘신 여사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후 예전만큼은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가시는 분들 더덕 육회랑 박살 사시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o you mentioned about this place in 서초동 that you used to go very often and the owner looked like 이문세 and the owner now looks really really beautiful. 오, 사장님이 확실히 매력이 있으면 자주 찾게 되는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각인이 좀 오랫동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맛돌이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냥 음식 자체가 맛있어서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또 찾아오고 이사 갔는데도 갈 정도면은 진짜 맛돌이거든요. 정말 찐 맛집이랄까? 한번 뭐 방문을 해볼까요? 제가 킴스팬 모닝그룹어 이름 이렇게 되면 뭐 할인받는 거 있을까요? 아, 킴스팬 모닝그룹어 아시나요? 막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분 아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재밌습니다. 이 맛집 혹은 뭐 자주 가는 숍 다 좋으니까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에 대해서 사연 그리고 신청곡까지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I'll keep waiting for your messages to come in about your go-to spot, okay? Here is Jackson 5, Never Can Say Goodbye.

오늘 고2의 첫째 아이 모의고사 날이에요. 중학교 때보다 100배는 열심히 하는 모습, 기특하고 늘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big exam day for your kid, for sure. 아니, 뭐, 그 자신감?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가 있으면은 절대 잃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험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주 우리 노아 앤 라이언스 맘처럼 든든한 엄마가 있어서 정말 힘 뿜뿜 내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What a lovely message. I cheer for your children too. 응원합니다, 제가. Okay, so let's get back to our topic.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 오늘 다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So, do you have a go-to spot that you have been visiting for quite a long time? 글쎄요, 이 단골의 기준이라는 게좀 모호할 수는 있는데요. 뭐, 한세번 정도 방문하고 단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 맛집 같은 데를 세번 연달아 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나 여기 단골이야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So anything counts, morning groovers. Even though you have visited the same place for only 3 times, yeah, consider that spot a go-to spot for you, okay? So it doesn't really matter. So let's all talk about it. 우리 서비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저는 미용실이요. 아들 둘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요. 늘 자르던 대로 잘라주세요 하면 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Yeah, if you have a spot designated spot for your hair salon, you don't have to say much because they know the style that you want to have. So they would just cut it for you automatically without even asking. So it's pretty comfortable and convenient that way. 미용실 그런 이유로 단골이 되고 이왕이면 한 군데 가는 게 편하기는 하죠. 그쵸? 구구절절 막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럴 거 필요 없이, 에, 늘 하던 대로요.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근데 늘 하던 대로 잘 잘라주다가 한번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여태까지 잘 잘라주다가 왜 이번엔 이렇게 잘라줬지? 하면서. 그래서 이게 단골 손님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You know, from their perspective, it's not really easy for them to maintain this kind of regular customer because they have to give you that same hairstyle every single time. And I believe that that's such an expertise area for sure. 그래서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미용실 정착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도 미용실 여기저기 막 가거든요. 염색도 새로운 데서 하고. 근데 for me, it's not much of a work for me, actually. I don't mind introducing myself. I don't mind talking about the concerns that I have about my hair.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긴 하는데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가지고 매번 새로운 데 가고 I kind of like enjoying the same different vibe.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새로운 데를 좀 경험하고 막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저도 정착을 할것 같기는 해요. But anyways, morning viewers, still you have some time to let me know about your go-to spot. 내가 아는 나만의 단골집이 어디인지 단골이 된 계기 등등과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 중이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로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For me and 박원희 팀장님, we have this spot where we enjoy our brunch every single time after work. 그래서 거기가 단골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 누구도 우리를 뭐 알아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어쨌든 우리는 거기 단골집이라고, 예,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지만. 자주 가면 단골인 거죠, 어쨌든. 몇 번을 간 건지 진짜? 뭐, 셀 수도 없어요. 몇번 갔을까요? 뭐, 한 50번? 50번까지는 아직 아닌가? But anyways, 여러분들 단골집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Here is Diana Ross. I'm coming out.

Oh yeah, good music, good vibe, only on Morning Groove, the best radio show for your morning commute for sure.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rushing into this program saying hello, 하진님 오셨고요, and hello,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as this is a Global K Radio. 예전에 슬로건 공모한 적 있었거든요. 지금 Bringing Korea to you, TBS.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공모를 한 게 제가 밀고 나간 게 글로벌 K 라디오였습니다. 지금 게 훨씬 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디 어디 단골집이세요? Isn't it awesome? Let's just say that you have designated a place to be your go-to favorite place. So let's just say that you like to go to that place often because you enjoy going there. And if that place is there for you all the time, don't you feel really grateful? Because obviously, we're going through economic recession, so it's not really easy to maintain a place or shop if you're owning it. But yeah, sometimes I actually feel really grateful about the fact that I'm still able to go to that favorite spot that I like to go to. 좀 내수 경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특히 요식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면은 요즘은 세상 좀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맛집이면은 맛있으니까 오래 롱런하는 것도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맛 제발 변하지 말아다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케이. Where is your go-to favorite spot,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어디가 단골집이에요? 뭐 네일샵, 미용샵 뭐 다 좋습니다. 뭐 피부과, 병원, 병원도 좋네요. 내가 자주 가는 병원? 병원은 자주 가는 게 좋진 않지만 뭐 어쨌든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기억해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 DJ 바의 선곡 활약과 함께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어딨습니까? 우리 모닝그루버들 죄송해요 좀 건방져졌죠? 사장님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이집 사장님 좀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요. So obviously the owner of this place cannot be a modest because she's so full of herself. But as long as you guys are enjoying listening to this show, that's all that matters.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저희 동네에는 음식점이 엄청 많은데요. 가족 모두 좋아하는 곳은 닭갈비 식당입니다. 일단 재료가 신선하고 양념도 맛있고 타이머 이용해서 맛있게 조리해 주시고 3인분 이상 주문하면 피자도 한판 서비스로 주셔요? 오, 부부가 운영하시는데 음식에 진심이시고 손님들을 친근하게 대해주셔요. 그리고 김치전 코너에서 마음껏 셀프로 부쳐서 먹을 수 있는 라면도 한개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어요. My favorite place is a spicy stir-fried chicken restaurant. The ingredients are fresh and the sauce is delicious, and they use a timer to cook everything perfectly. Plus, if you order three or more servings, you get a free pizza. And that's so amazing. It's run by a married couple who are truly passionate about their food and treat their customers so warmly. And on top of that, there is a kimchi pancake station where you can make your own kimchi pancake by yourself, and they give you even one free packet of ramen to cook yourself too. 와, 여기 가면 일단은 먹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막좀 조리하고 그런 재미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겠네요. 되게 재밌겠다.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은 한 명은 전부치고 있고 한 명은 또 피자 막 나와가지고 신나게 와 피자다 하면서 막 피자도 먹고 여기 어딘가요? 피자를 준다고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여기까지 다 비치고 있는데요. 이 근처면은 저희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예요? 어디예요? 근데 김치전 코너 근데 이거를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그냥 해주면 안 되나? 그냥 김치전을 맛있게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바삭바삭하게 예. 걔가 뭔가 이렇게 거기서 하고 있으면 김치 떡을 만들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면 되겠다. 이게 또 어쨌든 그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좀 멤버가 좋으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네요. 여러분들 단골집 꽤나 많으시네. 몰랐어요. I never got to figure out that each and one of you would have this kind of favorite spot, your go-to spot. So keep letting me know. 계속해서 알려주실래요? 단골집 어디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Let's now take a song break, shall we? Here is USA for Africa. We are the world.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And hello, good morning. Welcome back. You hav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tuned. More Morning Groovers are checking in. 우리 별초록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And 5807 김종준 Morning Groover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Hello, hello. Coco Morning Groover, 안녕하시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출첵 문자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세요. You can always say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o me or even request a song by sending in your text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그래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About our go-to spot, our favorite spot that we like to go to very often.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Dr. Paper Morning Groover says, 연희동의 주민들만 알고 있는 최애 땡땡 고깃집입니다. 우선 고기가 정말 맛있고요. 반찬이 엄청 깔끔해요. 특히 갈매기살은 먹어본 중에 최고였어요. 단골집인데요. 쭈닌에 추천받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서비스는 주실지는 모르겠네요. 단점은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가게여서 사람이 많을 땐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올드팝이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야, 여기 우리 모닝그루버들 취향 저격이다. 그쵸? 올드팝 나온대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운치 있게 올드팝 들으면서 거리는 갈매기살 먹을 수 있게요. So Morning Groovers, if you would like to know about this place more specifically, if you want to know the official name, come and join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에 여기 지금 막 다 주소 공유되고 막 난리 났어요. 연희동 가기 나쁘지 않은데 저도 한번 가고 쭈닌에 추천받고 왔다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So they say that the owner owns the place pretty much by himself. So when it's crowded, it could be a little busy over there. So it could take some time for you to order. But that's okay as long as it's tasty. 좀 여유를 두고 가면 되겠네. 꿀팁이네요. 아, 맛있겠다. 여기 나중에 썸머가 이렇게 집게 들고 고기 굽고 있으면은 한번 인사 건네주세요. If you ever run into me over there, just say hello to me. Don't be shy. 자, 그 다음에 광명에 살고 있는 우리 8살 전소미 양 1855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썸머 언니. 소미예요. 언니? 제 딸뻘 아닌가요? You're pretty much my daughter. 근데 이런 거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니라고 부르고 싶으면 언니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냥 우리 소미 씨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불러요. 예, 썸머 언니 너무 좋네요. 어쨌든 The message continues. 5살 때부터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오, 진짜? 우리의 단골집이라고, 모닝그루브가. 아, 그 뒤에 갈비집이 나오는구나. 죄송해요. 모닝그루브가 우리 단골이라고 한 줄 알았네. But wow, you've been tuning into Morning Groove since you're 5 years old. How great is that? 맞아요. 모닝그루브가 시간이 좀 흐르기는 했어요. 202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 모닝그루브와 함께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특한 우리 전소미 양. They're talking about their favorite go-to spot and that is a place in 광명. A Korean barbecue place, another Korean barbecue place. 갈비집인데요. 광명에 있는 이 참숯과 특제 소스로 맛이 너무 좋다고. 하, 갈비 즐길 줄 아네 우리 전소미 씨. 갈비 이 참숯 그 불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이 소스도 적당하게 또 이렇게 고기에 딱 버무려져가지고 너무 달지도 않고 또 담백한 맛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계속 들어가요. 밥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이 갈비는 또 밥이랑 먹어야 되거든요. 쌈 싸먹기도 맛있고. 배고파. 여러분들 주로 이제 단골집이 맛집 위주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까지 제가 좀 겟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I'm getting all of these different kind of information about your go-to favorite food place. A lot of you guys are foodie. I like it. 여러분들 제가 부지런히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연희동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가까워가지고. But anyways, 우리 전소미 양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셔가지고 띄워드릴까 해요. So this song is going out to 전소미 양, 광명에 사는 우리 예쁜 전소미 씨를 위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her, Blackpink. 띄어!

해서 우리 노래 쭉 이어가면서 노래 듣는 시간 또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노래 좋아하신다면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듣기 위해서 이어폰 장착했어요. 아, 아주 멋진 밴드죠. 아, 왜 With or without you.

어쩌라는 거예요?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so what am I supposed to do? 그럼 어쩌라는 거죠? 네가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sad time. My body, my body bruised.
1: 난 막 멍들어 버렸어. What am I supposed to do? I'm all bruised, everyone. Anyways. 밖에서 바구니 팀장님이 오늘 노래에 왜 이렇게 진심이냐고 해주셨는데 Because I feel like it. I feel so light right now. 지금 몸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많이 불러서 깜놀랬다고. 아, 이제 좀 노래방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Because this is what 노래방 is all about. Because what I do is I keep talk, talk, talk, talk like an MC of a 노래방. 근데 원래 노래방은 MC가 없잖아요. So I might as well just sing, you know? 아, 알았어요. 은근히 우리 바구니 팀장님이 또 TMI 퀴즈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TMI 퀴즈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부분 부르고 싶은데 이거 부르고 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분 불렀으니까 We're gonna be giving out some TMI quiz for you. 노래방에는 항상 TMI 퀴즈가 곁들여지거든요. So today's question. What do you think Summer had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똑같은 걸 먹었어요. 과연 썸머는 두 끼 연속으로 뭘 먹었을까요? What on earth did Summer eat yesterday? Two meals in a row. The same thing. Two meals in a row. Can you guys do this? 여러분들은 두 끼 이상 같은 음식 드실 수 있나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어제 썸머가 도대체 두 끼 연속 뭘 먹었길래 이러나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뭔지 한번 보내주실래요? And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뭐 오픈 채팡 뭐 다 좋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just leave your answers over there.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것 그리고 심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And I actually quite enjoyed eating that meal two times in a row. 과연 뭘 먹었을까? 정답을 알아맞혀주세요. 과연 어떤 우리 알바생 모닝그룹가 정답을 즉각적으로 맞힐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두 끼 연속 가능 가능? 몇 가지 가능?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음식이 맛있다면 If a food is really tasty, if you're eating like your favorite dish or favorite meal, for how many times can you eat in a row? 궁금해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Now rock and roll rocks! I don't wanna miss a thing. 재생. 좋아요, 여러분들. Aerosmith 나왔습니다. I don't wanna miss a thing. 단 한 가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Aerosmith, Armageddon. OST죠, 여러분들. Did you guys see this movie? 굉장히 또 고전 우주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could stay awake. 가볼까요, 여러분들?
2: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们难道不适合 baby？ Miss a thing， even when I dream of you， 你看着点。Cause I miss you babe and I don't wanna miss a thing。부장님, 와우, 아마겟돈은 클래식이죠. 우리 아이들이 선머님 웃음소리 듣고 싶대요. 우리 아들은 선머님 흉내를 계속 내고 있어요. Well, your son actually follows me? 어떻게, how does your son mimic my voice and my tone and everything? 어떻게, 뭐라고 따라하던가요? 궁금해. Okay, if you want to hear my laughter, make me laugh. 저 웃겨주셔야죠, 우리 모닝그룹어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웃고 막 그렇습니까? That's impossible. I'm not a robot. 우리 아드님, 체육 부장님이랑 데이트 또 언제 하세요? 두 분 데이트하는 거 되게 보기 부럽고 막 그래요.

good after you do it. 하고나면 기분 좋아져요. And I don't wanna miss the day. 박진영 창법. Yeah! 팀스팸 모닝그룹어. 수세미를 주셨을 리는 없고. 파스타? 여보세요. 제가 수세미를 왜 먹습니까? 제가 수세미 먹게 생겼어요. So, pasta. Oh, 저는 아 면은 약간 두끼 연속으로 못 먹겠어요. When it comes to eating noodles, I can't eat it two times in a row. 밖에서 박우리 선생님이 왜? 약간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약간 면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if I eat noodles for lunchtime, I would have to eat something else for dinner time. I don't know why. I don't want to close my eyes. Don't want to close my eyes. 여러분들 다 같이. Don't want to close.

우리 선샘 모닝그룹 선마 누나가 듣기 연속으로 먹은 거 이슬? 왜요? 언제쯤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인가요? 제가 좀 요정 같아 보였나봐요. So, I look like a fairy, right? So, it looks like I only eat like a moisture drop for my meal. 말도 안 돼요. 나름대로 잘 먹습니다. 네, 여러분. 능력만 된다면, 제 소화력만 좋아진다면 하루 제일 먹고 싶어요. 땡땡. What did summer eat two times in a row? 정답. 켄님께서 스테이크. 스테이크라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치킨 가능합니다. 맥주도요. 와, chicken is like another level. 박은혜진나님, I have similarities on this. We can only have like three pieces of chicken and that's it. And we love to eat, we're foodies. But when it comes to chicken, I don't know. Sometimes I have this craving, but then once I take a bite, I don't know. I get tired so quickly. 왜 이렇게 치킨은 빨리 질리는 걸까요? 그냥 양념 없는 거 후라이드 먹어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 대단하신데요. 이걸 세 끼로 드실 수 있다니. And steak? Nope, that's not the answer. I actually have hard time chewing steak. 제가 얼마 전에 스테이크 먹으러 갔는데 많이 먹고 싶었는데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제가 미디엄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약간 미디엄 웰던으로 구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아팠어요. Give up forever without you. 그거 that was

모닝 그룹 쌈마피디님 노래 억수로 잘 부르시네요. 여러분 노래는 자신감입니다. It's all about confidence. 못 부르든 잘 부르든 내가 부르겠다는데 그죠? You know, feel like nobody's in the studio. I can do everything by myself. 여러분들 그냥 그 누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는 그 순간만큼

그러면 즐겨주시면 누구든지 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들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다 남자 보컬 노래만 골랐잖아요. The world to see me. Cause I don't think that they understand. When everything's made to be broken. Made to be broken. 내가 누군지 알아줘.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I'm Summer. 안녕하세요. Summer.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달아오르고 있어. Let's go, everyone. 옛날 노래 특집. 반주가 길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계에서 정답을 뚝배기로 드실 뻔했다던 삼계탕? 오, 삼계탕이요? 오랜만에 좀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힌트 드릴게요. So what did Summer eat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썸머가 어제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자, 집에서 먹었습니다. Because I was working at home yesterday all day long. So, take a guess.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이거를요. 과연 무엇을 두 끼 연속으로 먹었을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SHV, 모닝그룹. SHV? 신흥배 모닝그룹이신가요? 어쨌든 출근길 라디오를 듣다가 텐션에 놀라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노림수예요. 놀라셔가지고 아주 그냥 얘 뭐야? 하면서 보는 라디오 한두 번씩 켜시라고. So that was my intention. You know, you guys being surprised at my tension and energy and just come join the VMO radio. 민준리는 엄님께서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노래방만큼은 저에게 선곡권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So DJ Bob gives me the chance to select song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and I'm loving it. 제가 다 우리 DJ 바한테 보고 배웠어요. 정답은 떡볶이라고. 땡땡땡! 와, 저 떡볶이도 절대 한 끼 이상 못 먹어요. 물립니다, 물려, 물려. 뭐, 다양한 답들이 오고 있는데, 힌트를 좀 더 드려야겠나? 여러분, 분식은 맞습니다. 우리 마이클 폴로님께서 마라탕이라고 해주셨는데, 썸머님, 복면가왕 한번 나가시죠? 한 표 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라탕 일단 땡이고요. 본명가왕 누구로 나가요? 뭐, 루이 암스트롱, I see trees of green! 뭐, 이거요? 모르겠네. 누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주시고요. This is Blink 182. All the score things. 같이 할게요.

맞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김밥 말기에 좀 빠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많은 것 같아요. So I love making kimbap to myself because I get to include my favorite ingredients. 그래서 저는 소고기 볶고 그다음에 비싼 시금치, 요즘 시금치 되게 비싸잖아요. 시금치 삶아서 양념하고 당근채 썰고 add a little bit of egg 그리고 무까지 넣어가지고 참기름 살짝 발라가지고 그렇게 김밥을 만듭니다. So that is my style of kimbap. Nothing extra special, just the basic kimbap. But then when you make kimbap, you don't just make one row of kimbap, right? 김밥은 사실 자고로 재료가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잖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live by myself, so I get to have all of that for myself. So that is why I just had to eat kimbap a lot yesterday for myself. Hey, hey, you, you, 네 여자 친구 달래. 여친 시켜주세요. This is Avril Lavigne's girlfriend. 이게 사실 남의 여자를 뺏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맞진 않지만, but anyway, I love Avril Lavigne. 금발의 Avril Lavigne 시절이군요. 우리 0392 모닝골드밤 분식이라고 하시면 비빔만두 채소랑 새콤하게요 보내다 보니 너무 먹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정답은 김밥이었습니다 Alright, morning goobers Time's up 제가 정답도 공개했고 했으니까 이제 물러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돌아올 거예요 Here is Avril Lavigne's girlfriend

우리 호빵맨 모닝그룹어 얼마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썸머님 덕분에 기분 좋게 아침 시작되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또 발견을 하셨군요. 네, 썸머 발견 성공. 저희 너무 아쉽게도 생방송을 월수금밖에 안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아쉬운 부분이에요. Yeah, it's really unfortunate how we can only get Monday, Wednesday, Friday lives only. 이 화목은 재방송이 나간다라는 점, 아 괜히 알려드렸나? 가끔 모르고 그냥 들으시는 것 같긴 하던데, 여러분들. 어쨌든 생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월수금으로 늘어난 건 좋은 거예요. 우리 TBS 더잘 돼가지고 매일매일 생방송 정상적으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빵맨 모닝그룹어, 호빵맨 아이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호빵맨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머리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얼굴이 빵이어가지고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아침 든든히 챙겨 드시고 출근길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닝그룹과 함께요. 좋습니다. Let's go back to MG Q&A.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 Do you have a go-to spot that you have been visiting for a long, long time? 우리 단골이 좀 많은 우리 모닝그루버들인데요. 한번 더 알아볼까요? 코코 모닝그루버. 그럼 저의 단골은 선곡 맛집 모닝그루브네요. 늦잠 잘 때, 늦잠 때문에 매일 출석은 못하지만 늦게 귀가해서 새벽에나 자야 하니 이해 부탁합니다. Of course, of course. It's not easy to send in a check-in message every single day here on Morning Groove because we start at 7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7시부터 솔직히 대체적으로 우리 기분도 안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있는 것 자체가 더 자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또 모닝그룹 재생하고 출첵 문자까지. Yeah, it's quite a lot of effort. And I really appreciate you guys for doing that. You guys are doing really, really great. 우리 코코 모닝그룹 늦잠을 많이 주무시는군요. 밤 11시에는 재방송 나가고 있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홍보가 어딨습니까? 하루 종일 모닝그룹이에요. 우리 조국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저희 단골집은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땡땡 고깃집입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모두 모두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고기가 맛있기로 좀 소문이 난 가게입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도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신 가게입니다. 베컴 덕분인지 몇년 전에 토트넘 구단이 방한해서 선수들도 먹고 간 고깃집입니다. 혹시라도 가실 분들은 사장님께 제 이름 얘기하면 소정의 서비스가 제공될 겁니다. 공복 13시간째인데 단골집들 얘기하다 보니 많이 허기지네요. 와우! So this go-to Korean barbecue restaurant in 여의도 looks like David Beckham has visited this place and also Tottenham soccer football team too. 이 정도로 유명한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웬만한 여의도 맛집 많이 아는 편이거든요. 이 고깃집을 제가 가보지 못했네요. 우리 조국님의 또 단골집이라고. 축구 선수들 직관을 혹시 하신 건 아니시죠? 그냥 자주 가신 단골집인데 이게 워낙 맛이 있다 보니까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또 알아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나 봅니다. 어디 고깃집일까나? 상호명을 저희가 소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라디오 공영 방송이니까 제가 한번 또 이따 메시지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지도에다가 조금 표시 좀 해놓도록 할게요. 뭔가 사심이 담긴 방송 같은데? 제가 맛집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재밌잖아요. 단골집 얘기하는 거. 여의도에 진짜 오래된 맛집들이 많아요. This is really special about 여의도 is that they have a lot of restaurants, old restaurants that have been maintaining their place for a long, long time. 굉장히 오랜 동안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또그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여의도에. 그런 숨은 맛집들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죠. 좋습니다. 단골집 사연 조금 이따 더 소개를 해보고요. We actually have a song request from 사뚜기 모닝 그루버. 7677 사뚜기 모닝 그루버께서 새로운 9월도 모그 식구분들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사뚜기 알바생 올림. 착착착 차근차근 착실하게 알바를 해주시는 사뚜기 모닝 그루버신데요. Yes!
This is such a nice message for a new month. As we are embracing a new month, September, we're going to do just fine. We're going to be healthier and we're going to pursue our little goals just little by little. 뭐 소소하게 차근차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면서 이런 맛집들도 좀 가면서 기분 전환도 하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구 Wherever you will go, the calling 신청해 주셨네요. If I could, I'm going wherever you will go.

옛날 노래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네가 어딜 가든 난다 쫓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랑 이야기가 많았던 Back to the Early 2000s. Here is the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And I'm back. A big apology in advance. 우리 호박맨님께서 호빵맨 유, 저 호박맨인데라고 죄송해요. 영어로 HOBANG man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호박맨? 혹시 호빵맨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호빵맨이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호박맨 모닝그루버 이것도 발음 잘해야겠네요. 호박으로 들릴 수도 있어가지고 발음이 쉽지 않아요. 호박맨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해둘게요. 다음에 제가 호빵맨이라고 부르면 저는 세균맨이라고 불러주세요. 하이후웨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서 그래요. 이 호빵맨을 찐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호빵맨이라고 이렇게 실수를 딱. Anyways, thank you for joining the crew, 호박맨 모닝그루버. 우리 포포도 모닝그루버, 와, 진짜 오늘 선곡 하트하트.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우리 DJ 박은희 팀장님. 밖에서 또 이제 열심히 선곡을 하고 계시고. 선곡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상호명들 막 보내주시고 계잖아요. 이 상호명들을 일일이 또 검색해가지고, 상호명이 진짜 존재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세요. 진짜로 존재하면은 다 가시려고, 맛집을.

single day in the morning, right? Well, if we are in that situation, at least don't be forced to work. Just try to enjoy that given time. And I always try really hard to give you that atmosphere. 그래서 아침만큼 조금 신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아침의 기분이 내 하루 기분을 다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좀 즐겁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루시아 모닝 그룹어, 저는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는 걸 기준으로 단골집을 정해요. 요즘은 회사 근처의 커피 가게를 사장님과 얼굴 보며 인사하고 커피를 받고 있답니다. 동교동에, 아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이게 땡땡 처리가 돼 있어서 시땡 사장님 라떼 맛있어요. 부디 떠나지 마세요. 시하고 이렇게 별표가 나와 있거든요. 상호명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시 블라블라블라 사장님 라떼 맛있다고. So you're talking about a cafe in 동교동 area that starts with 시 블라블라블라. 사장님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영업을 하려면 뭐 이제 규모가 크면 알바생들 쓰고 해야겠죠. 하지만 if you really want to connect with the customers, yeah, you would have to be upfront and try to say hello, try to remember everything. 이게 되게 역할을 좀 크게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 그게 또 그 상대방한테 기억에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막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그 작은 커뮤니티가 막 생성이 되잖아요. 그 단골집을 찾는 이유도 모닝그룹이라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찾는 이유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We're creating our own universe in different sectors these days.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라떼 먹고 싶으면 또 요 동교동의 시 땡땡땡 방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글자니까는 시, 땡,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So you guys are sharing all of these different places in our open chat room, and I'm loving it, and I am going to go through them once again if I have more time.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려가지고 한곳 제가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다가 많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혜 팀장님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S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haring all of this. 우리 Sunset Morning Group 썸머 누나 선곡 맛집, 코너 맛집 모닝 그룹에서 우리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 이 곡 함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Do you remember the 21st night of September? So what exactly happened on the 21st night of September? Nobody knows. 정말 미스터리스합니다. 이 21일에 9월? 이게 가사에 왜 있는 걸까요? 궁금한 상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his morning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song,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g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아.

0: Bass. Hi-hat. 808. J.
1: Ready?
0: Let's go get 'em.

Boosterman on bended knee. Wow. Can we go back to the days our love was strong? Can you tell me how a perfect love goes wrong? Can somebody tell me how to get things back the way they used to be? 진짜. 자, back in the days. 정말 많이 듣던 노래인데요. On bended knee. 꺾인 무릎 위에. 이렇게 직역을 하면 좀 굉장히 그렇네요. 꺾인 무릎 위에. 무릎 꿇고라는 얘기겠죠.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October 6th. The time is 10:07 and 17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as a 보이는 라디오,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And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열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유튜브에서 TBS EFM Live 검색하시는 보이는 라디오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our reruns at 6 p.m. the same night and also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 had a great long extended 개천절 break. 다시 한 주가 시작됐는데 벌써 그래도 화요일이네요. Which is kind of comforting, right? Our kitten님들 are checking in one by one. 제니님, 그다음에 wisdom님, 상민님, 헤일리님 check-in 해주고 계신데 헤일리님께서는 저는 지금 딸아이 여중 중간고사 학부모 감독 왔습니다. 시험 보는 아이들이 다 제 딸 같고 안쓰럽고 그러네요. I'm at my daughter's middle school today as a parent volunteer supervising the midterm exams. All the kids taking the test look like my own daughter, so I can't help feeling sorry for them. 그렇군요. So I guess parents have to kind of work as a volunteer, supervisor, the chaperone, kind of. Shouldn't be easy task.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텐스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죠? Fighting to all the students who are taking the test, okay? So, how was your long weekend? 아무래도 이제 휴일이 좀 요즘에 많다 보니까 국내로 또는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With so many holidays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seem to be traveling both here in Korea and abroad.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이 도쿄에 가셨는데 도쿄에 그 오차노미즈 악기상의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So I was just scrolling through social media and came across a photo someone had posted from a music store in Ochanomizu district in Tokyo. 이 오차노미즈라는 동네 이 악기 상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낙원 상가 아시죠? 낙원 상가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기타리스트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Ochanomizu is often compared to what we have in Korea, 낙원 아케이드. 낙원 상가도 외국인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와우. 어떻게 이 한 빌딩에 이렇게 많은 악기 상가들, 악기 점들이 있는지 굉장히 놀랍니다. It's a paradise, just like 낙원상가 for guitarists.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그 악기 시장이 워낙에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희귀하고 퀄리티 좋은 이런 중고 악기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이 오차노미즈

메이즈의 그런 악기, 그 스토어들이 그런 곳입니다. So Japan's a huge market, instrument market, offering all kinds of rare and high quality vintage and you know used instrument. 정말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어떤 큰 기업에서 하는 그런 스토어가 아니라 이 개인들이 하는 그런 mom and pop kind of store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10년도 넘어서 10년도 전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 그때 정말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악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10년 전이니까 아마 그 악기는 빈티지 악기였고 지금은 훨씬 더 비싸겠죠. 또 그곳에 제가 다시 간다는 기약도 없기 때문에 You know, I've been there myself, I think more than 10 years ago and looking at those photo brought back a few instruments that I wish I bought back then and it's been more than 10 years, you know, how vintage you know, instruments, you know, how their prices soar in time, right?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살 수 없는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내 어디서였더라면은 뭐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 중임이라면은 뭐 일본 정도는 사실 다시 갈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와, 그 물건, 기타를 봤던 설렘과 그런 어떤 딱 그런 기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서 굉장히 생각나는 하지만 다시 가서 살수 없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come across something while traveling that you really wanted to buy but didn't and ended up regretting it ever since? 그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샵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스트림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This is a Cher의 곡입니다. If I could turn back time.

If I could turn back time, Cher입니다. Whenever I listen to Cher, 뭔가 이제 그 제가 물론 남자지만 그 언니, 어떤 그 큰 언니의 어떤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대인배 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Cher의 곡 잘 듣고 왔습니다. So back from the extended Kitchener break, today's live show, and I'm asking question to our kittenims about things they meant to really buy. They wanted to buy it, but for some reason, you know, they ended up not buying it while traveling, and something that they regret ever so often since then. 그런 게 많을 수밖에 없죠. 여행 중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소비를 조금 더 주저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I think when we are traveling, there is a bit of a hesitation factor when it comes to spending money, especially if it's a hefty amount of money on something. 그렇죠. 그런 질문 드리고 있는데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Also, we have a 까꿍님 checking in from Open Chatting방. 안녕하세요. 둘째 낳기 전에 회사 다닐 때 방송 듣고 둘째 어린이집 보내고 자유부인이 되어서 1년 만에 방송을 듣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이렇게 기쁨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와 읽는 저도 너무 기쁘네요. 둘째 낳기 전에 이제 들으셨고 it's been I guess a couple of years.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벌써 어린이집을 가서 자유부인이 되셨다고. 그렇군요. I used to listen to the show when I was working before having my second child. And after sending my daughter one off to after sending her off to a daycare, I finally have some time to myself, and I'm so happy to be listening to the show again after a year. Congratulations on your second child, and also even more congrats for sending her to 어린이집 and have some free time to yourself. Wow. 기쁩니다. 앞으로 많이 또 이렇게 체크인 해주시고요.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또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입니다. 생각이 나.

부활 생각이 나. I think you know the reason for selecting this song. 생각이 나는 그 기타. 생각이 나는 그 페달.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What is it for you? What are some things that you still think about? You know, why didn't I buy it then? 좀 더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샀으면 좋았을 것을. 이웃 이사님께서는 서울 여기저기 다니며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신청곡이 쌓였어요, DJ님. So I was traveling in Seoul and heard a lot of songs and I felt like, you know, I have a lot to request 하시면서 Culture Club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이렇게 Culture Club, Karma Chameleon 신청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신청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이사님 신청곡인데요. Culture Club, Karma Chameleon.

couple of tracks, Sherkrow, Sweet Child of Mine, and Loveholics, 화분. 였습니다. Loveholics, 화분 was requested from Penny님, who says for him, buying a souvenir, any locally made souvenirs, for example, keychains, but sometimes, you know, I regret not buying it and love to buy keychains and also magnet for the refrigerator magnet. Yes. Keychain magnet, I mean, those are very simple souvenirs, right? But if you just buy it and then, you know, bring it and then keep it and then put it on your fridge or, you know, whatever, right? Just it's a reminder of the good times that you had in whatever country. 그쵸? 그 당시에는 뭐, 아, 키친 살까 말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You don't think too much of it, right?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하지만 그런 걸 일단 사서 나중에 그걸 보면은 그때가 생각나는 굉장히 강한, 강력한 어떤 리마인더. 그 노스탈지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Yes, I definitely can empathize with Penny. Thank you for the message and also for the request song. Here's one from 1033님. 저는 쇼핑을 많이 즐기지는 않는 편이어서 뭔가 사오지 못해서 후회한 것보다는 먹을 것을 다 못 먹거나 가보고 싶었던 것을 다 못 가본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종종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I'm not really much of a shopper, so I don't usually regret not being able to buy something. But what I do sometimes regret is not having enough time to try all the food I wanted to eat or visit all the places I wanted to see. 그렇군요. 어떤 무력보다는 어떤 기억에 대한 욕심 아닌가요? 그죠?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카페를 무한정 갈 수도 없고 식사 종류를 정할 때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죠.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 또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되고 계획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You can possibly visit all the cafes or try every kind of food on the trip, so the ones that you had to skip sometimes stay on your mind for a long time. And maybe those little regrets are what makes us dream about the next one. 맞아요. 그런 거는 괜찮네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어떤 물건도 all these material things, right? Things, you know, do the same, right? Because you

weren't able to buy that thing, you could dream of going back there and buy that again. 그렇죠. 다시 가서 사야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산다는 말씀이죠. 음식이나 뭐 물건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 goes the same for food or any materialistic thing.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요. 얼반 자카파의 곡인데요. I believe this is from the 도깨비 soundtrack. 들어보겠습니다. 1033님의 신청곡 얼반 자카파 소원.

아쉬움이 남는 기억이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서머랜드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근방이 와이너리로 유명한 곳이었답니다. 우유길링님 says, I'm not really someone who gets too attached to things, so there isn't a particular souvenir I regret not buying. But there is one memory that still makes me a little sad. Back in 2002, the World Cup was in full swing. I happened to visit Canada. I stayed in a small town called Summerland, which was known for its wineries. 친구 어머니께서 와인병을 눌러서 만들어진 치즈 플레이트와 등등 선물을 챙겨주셨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선물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되어서 많이 슬펐던 기억이 종종 떠오릅니다. 또르르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That really hurts. So my friend's mother gave me some lovely gifts, including a cheese plate made by pressing an actual wine bottle into the glass. When I got back home, I realized that the gift had somehow been lost along the way. I remember being so disappointed, and every now and then that memory still comes back to me. And there goes a little tears. 그렇군요. 와, 또 어머니, 친구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거라니 얼마나 또 아쉬우셨겠습니다. 쉬우셨겠습니까? Especially coming from your friend's parents. That seems kind of, I don't know, 굉장히 좀 특이한 선물인 것 같은데요. 와인병을 눌러서 cheese plate. So it's a cheese plate, but it's made with a wine bottle by pressing it. 아주 납작하게 이렇게 꽉 눌러서 만든 그런 플레이트라는 말씀이죠. 와,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었는데. 너무 아쉬우시겠습니까? 아쉬우시겠네요. 그죠? 오유길룡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은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곡이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귓가에 많이 들리던 곡이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The Calling입니다. Wherever you will go.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We have Boinan Radio on YouTube being streamed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Boinan Radio.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도 열려 있습니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rop in. It's open 24/7, of course. And 오시면 항상 또 따뜻한 이야기와 또 따뜻한 큐티님들께서 반겨주시는 그런 곳이고요.

is going to get a lot of response. But apparently you find it very interesting. I found it very interesting. And I wasn't sure if our Kyotin님 would find it interesting. 근데 이제 여행 중에 그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It was before I got married with my wife. 뉴욕에 여행을 갔었는데 we went to New York City, you know, Manhattan. And Manhattan has a lot of, you know, hot places, of course, right, in terms of food. And they had really this hot place food stand right in the heart of the downtown Manhattan area. 이로라고 이로, 그릭 음식이죠. G-I-R-O, 이로라고 하는데 it's very similar to kind of the burrito. 약간 그 멕시칸 브리토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런 음식인데 it was very good.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we went there sort of late at night. 한 막 11시 막 그때쯤 가서 이제 먹는데 basically there's no like it's not an inside sort of a restaurant. It's a food stall on the street. 그래서 뭐 사서 이제 길거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I love the food. We love the food. My wife and I really enjoyed it. 근데 막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주위 환경이. It was really late at night and there are a lot of like people around. 근데 약간 이건 분위기가 조금 험악하더라고요. 막 옆에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막 깡통 같은 거 차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So we had to sort of eat in the midst of that kind of hostile environment. And we ordered one serving and my wife really loved it. So she wanted to have another one.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맛있다고 하나 더 시켜 먹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But I felt like it was a bit too dangerous.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막 사람 많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뭐 걱정을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But at the time, I felt like I had to really be protective of her. 그래서 아 그냥 이것만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결국에는 하나만 먹고 이렇게 그곳을 이제 벗어났는데 to this day, still my wife is to this day 아직까지 그때 왜 하나 더 못 먹겠냐라고 아직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있죠. She still talks to me about that, you know. That she really wanted to eat more. 근데 왜? 무슨 이유로 그때? 아직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Anyways,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때 일이. 좋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hen we have a 동요 weekly back after a long time. 좋습니다. 더더의 곡 준비했습니다. 내게 다시.

더 가져왔습니다. I kind of have gotten out of that matching format just for today.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곡은 방울방울 귀여운 내 친구라는 곡입니다. First song, 방울토마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재희 작사, 작곡의 곡인데요.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토마토 친구와 친구처럼 마음을 주고받으며 느끼는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곡이라는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The song expresses the tender bond that develops as you grow cherry tomato, sharing your heart with them as if they were a friend.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그런 곡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집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키우고, 그렇죠? 이 반려동물도 있지만 특히 요즘에 이제 식물 같은 거 이렇게 키우고 그런 것도 참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it would be a great experience for kids not only to raise a companion animal but raise a plant or a flower even, right? A good experience for the kids as well.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원, 방시연 두 친구가 부른 곡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방울방울 귀여운 내 친구.

이재환, 방시연, 방울방울 귀여운 내 친구. How cute. 혹시 잘안 자라면 어떨까 걱정하는 마음. That worry that kids have. 그쵸. 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뭔가 시들시들해 보이는 그런 날도 있겠죠. 아이들의 마음이 참 애틋하게 느껴지네요. Those kids' heart worrying about their tomato is really cute, I think I'd have to say.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즈덤님께서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느낀 것으로 곡을 만들다니요. 따라갈 수 없는 예술인들의 감성이라고. Yes. There's so different kinds of lyrics if you listen to 동요. 동요를 듣다 보면 생각보다 there is very various type of things these songs are talking about. 생각보다 굉장히 그 창작 어떤 상상력에 놀라실 겁니다. You'd be surprised by how imaginative those children's song writers are.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많은 노래들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곳에서 주제를 찾는 것 같습니다. They try to be different. I think you have to kind of differentiate yourself from other children's songs that's been already made. Let's move on to a second song. This one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is was introduced by 전덕호. 전덕호 씨가 이제 저희 Thread 어카운트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 곡인데 전덕호 씨는 그 슈퍼키드의 또 보컬리스트이셨고 또 싱어송라이터이시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인데 The song was made by his daughter. Who is 7 years old? 따님 이름이 전지원인데, she is only 7 years old. 근데 작사, 작곡을 직접 해서, 노래까지 했다고 합니다. So, another singer-songwriter in the making, for sure. 와, 7살 전지원 친구가 부른 작사, 작곡, 노래한 곡인데요. 오늘은 무슨 날? 이라는 곡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to be children's song 동요라고 이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So I wanted to kind of play those two songs and sort of compare side by side. 그래서 그 말씀하신 동요곡, the 동요 version of 바람이 들려준 노래 was sung by 정채윤, which is quite a coincidence too, because 채윤, I know 채윤, she sang one of my song, 제곡 중에서 어린 새의 꿈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she is the singer who sang that song for me, so I am very familiar with 채윤. She is an amazing singer. 그래서 참 이것도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o let me play the 바람이 들려준 노래, the children's song version, sung by 정채윤. This one was lyrics written by 유건우 and composed by 김영은. 유건우 작사, 김영은 작곡의 곡인데요. 정채윤 sings it.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들려준 노래.

That was 정채윤의 바람이 들려준 노래. So basically it's saying that, you know, what the wind is letting you listen to is a beautiful music called nature. 바람이 들려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음악이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와. So, let's listen to singer-songwriter 서예린's version of 바람이 들려준 노래. As I said, 서예린님 is a singer-songwriter that we have featured on our In Discover segment. 아주 멋진 싱어송라이터이신데 아주 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멋진 그런 vibe, 카리스마를 가지신 그런 싱어송라이터이신데 서예린님의 이 바람에 들려준 노래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Of course, right? It's the adult version of 바람이 들려준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studio live version of 서예린 바람이 들려준 노래.

서예린의 바람이 들려진 노래 스튜디오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Very different from 정채윤 양서 바람이 들려준 노래. 그렇죠? 바람 한 점 없는 화려한 도시에 오늘도 갈 곳 몰라 서성이고 바람 잘 날 없는 어두운 마음에 부는 바람을 따라 안개만 흩날리네. In a glamorous city with not a breath of wind, I wander around again today, not knowing where to go. In my troubled heart, where there is never a moment of peace, only the fog is scattered by the wind. 그렇게 끝없는 어둠을 헤매며 지쳐만 가는데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잠들어버린 나를 흔들어 깨우고 바람 부는 대로 먼 빛 이끄는 대로 휘날리듯 휩쓸리듯 걸어가다가 바람을 따라서 한없이 걸었네. Exhausted from wandering through endless darkness, a gentle breeze comes from somewhere and shakes me awake. I follow wherever wind blows, guided by a distant light, drifting and being swept along, walking endlessly with the wind. 이곳이 내가 머물 곳 아니래도 그렇게 한없이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어디엔가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

이렇게 두 곡을 들으니까 상당히 다른 어떤 감정의 스윙이 있네요. I guess that's the beauty of a matching song, listening to two matching songs, you know, children's perspective and adult's perspective. I think we all can relate to it because we once was a child, now we are an adult. 그렇죠? 그런 인생의 어떤 사이클을 지나면서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that, 서예린님. Finding that matching song and let us listen to two of them. 좋습니다. We'll be back with another 동요 weekly edition in the future.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바람의 이, and I leave you with the live version of 조용필 바람의 노래.

0: 儿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
1: 哦，周一到周六十二到一点，固定 TBS 101.3，一定要记住。
0: Yeah!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5번 가요.
1: 등짝에 동그라미 이상해.
2: 아유, 언니
3: 여기서 빨래 금지.
2: 아가씨,
3: 그 짝도 오이 금지. 빨래도 팩도 모두 탕 안에선 금지요.
2: 예.
1: 네?
2: 뛰는 거 금지.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our morning givers, 뭐 지금 오픈 채팅방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여러분들 벌써 부지런히 인사 건네주시고 계신데요. Ben Spiro says hello, of course. 첫 번째로 또 1등으로 보내주셨고, Dr. Paper님, Happy Life Morning Group, 펭귄 킬러님, 상민님, 우리 선생님 일찌감치 오셨군요. 모두 모두 반가워요. Everybody, good morning. Thank you so much for saying hello and greeting to each other. 여러분들 아직 비몽사몽 하시다면 인사 한번 건네보시는 거 어떠세요? 모닝그루브에서 잠 깨시길 바랍니다. We have another acrostic poem from 7000, 7000 모닝그루버신데요. 번호 너무 좋네요. 간판스타 모닝그루버신데 TBS 3행시 또 이어서 보내주시고 계세요.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TBS 릴레이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간판스타님께서 T, top, B, best, S, super, TBS, 하하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very simple and nice straightforward acrostic poem for sure. TBS를 들으면서 오늘도 묵묵히 출근하며 S는 모든 분들 오늘도 응원합니다. 참고로 전 오늘 지각이요라고 인데 이 지각이요라는 문자를 되게 여유있게 보내시네요. 지각하시면 문자 보낼 틈도 없이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Don't you have to rush to yourself towards work when you are running late in the morning time? But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You know, you spent that extra 3 seconds to send in that message. Not even 3 seconds, actually 30 seconds in your busy, busy morning time. I really appreciate it.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휴가 잘 다녀오신 거예요? 선셋 모닝 그룹을 텍스트.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게 진정한 친구잖아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처럼 히힛. 늘 알바생들이 썸머 누나 옆에서 응원해드릴게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알바생의 응원은 진정한 응원일까요? 아니면 뭔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진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 진짜 알바하시는 마인드 아닌 거죠? I hope you guys are really genuine about supporting this program and me because at least I am feeling that way. 저는 진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진심이든 아니든 뭐 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저만은 진심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거죠. Alright, morning groovers, we have so many stuff to do this morning. Actually, I do to entertain you guys, to entertain your morning commute. 제가 또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시간 즐겁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게 저희 임무 아니겠어요? 저 또한 알바생인 거죠. So, to get to all of that fun segment, you would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stay tuned and hang in there with me, okay? Okay, MG Q&A, Q!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알라이디 에브리원, 투데이즈 퀘스천,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알바생 여러분 집중. 오늘은 단골집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이 있다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내가 그 집에 단골이 된 이유까지 보내주시면 얘기 나눠보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That is the reason why I selected this question for today. So today I want to ask you, do you have a favorite local spot you keep going back to? What made you become a regular customer over ther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that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about your favorite local spot, okay? 어디 맛집일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정기적으로 가는 어떤 샵일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a hair salon or perhaps a nail shop that you like to go to because you enjoy chatting with the person. 거기 언니랑 뭐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가지고 수다 떠는 거 좋아서 그 맛에 네일샵 가요.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좀 주기적으로 가는 단골 맛집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So for me, there is an auto repair shop that I visit often. 제가 정기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자동차 정비센터를 가는 곳이 저희 동네에 있어요. And I've gotten pretty close with the repairman over there, so we often share conversation and everything. And it turned out that he is an avid TBS radio listener. 그래서

고객님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차를 이제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 출입카드 상원증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TBS. 그래서 내려서 보시더니 혹시 TBS에서 일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요 했더니 TBS 찐팬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어 방송은 안 들어보셨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잘 못해서 이러는데 일단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들으시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더 친해져 볼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Yeah, it's so funny because sometimes you would have to stay waited to get your car repaired. So yeah, during the time I got a chance to have this nice conversation with this guy and it was quite fun. 그래서 저는 좀 뭔가 가격도 합리적이고 믿음도 가고 이래서 뭐 바가지 같은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정비센터를 좀 자주 갑니다. 혹시나 뭐 필터를 교체를 한다거나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가는데 단골 맛집? 단골 맛집은 저쪽에 그 잠실에 칼국수 집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뭔가 뜨끈한 국물에 칼국수 땡길 때 그쪽 많이 가고, 거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So for me, I think I look for a place where the owner is really kind to you. 좀이 친절함이 저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거기 칼국수 집 사장님은 진짜 막 흐뭇하게 막 쳐다보시면서 막 진짜 이것저것 다 알아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다 갖다 주시고, he's just perfect. He knows when to serve. He knows when to be nice and everything. So yeah, I'm always eager to go that place, go to the 칼국수 place.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네요. 여러분들의 맛집이 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단골집이 궁금하거든요. So let's all talk about that.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단골집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틀어드릴게요.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sible Radio at this moment,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맞네, 맞네.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켜두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김. 미영 팀장님을 찾는 노래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팀장 베이비 브루노 마스 트레저.

0: So, dear our morning goobers, do you have a go-to spot that you have been visiting for a long, long time? And also, I would like to know what made you become a regular there?
1: 오늘 단골집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단골집, 그리고 또 단골이 된 이유 등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동네 옷가게 단골인데요. 계기가 밀착 마크를 하지 않으시면서 아주 무신경하시진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신 게 좋았어요. 지금은 양말이나 저한테 어울리는 옷 한두 개는 서비스를 주세요. 아이들과 같이 가면 젤리나 간식도 꼭 챙겨주시면서 예뻐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저는 필라테스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전에 6개월 다니면서 크게 흥미를 못 느꼈는데 아이들이 운동 가는 곳에 성인 필라가 있어서 핸드폰 하면서 기다리기는 싫어서 등록해버렸습니다. 아이들 운동하는 동안 저는 다른 엄마들과 수다 떨지 않고 운동하는 여자 하려고요. 아, 멋져. 어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뭔가 뿜뿜 멋있고 그런지 우리 체육부장님 such an amazing person indeed. Anyways, according to 체육부장님, she likes to visit a clothes shop that she visits often. That is because the person, the owner there, I suppose, doesn't try to get too close to 체육부장님 and try to keep some sort of a distance,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doing great job and they have great services too. They even sometimes give some snacks to their children too. 그러게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친한 척하고 막 뭐 질문 같은 거 조금 너무 많이 하고 이러면은 약간 wow 이러면서 거리를 약간 두게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하죠. 그죠? 암만 체육부장님이 뭔가 이 성향에다가 부침선 좋고 하셔도 너무 이렇게 다가오고 이러면은 약간 부담스러워서 어디 딴 데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순 있어요. And it's great that you have made a decision to register for Pilates while you drop off your kids on their lesson. 그래요. 나는 뭔가 생산적인 걸 하겠다. 의미 없는 수다보다는 난 내 몸을 위한 운동을 하겠어. 이런 attitude인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 뭐뭐 하시는 거세요? So what are you doing in total for a workout? You swim, you go to the gym, and you go for Pilates? 아, 수영은 안 하시나?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자만 읽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 자,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 제가 서초동에서 1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서초동 땡땡이라는 육회집을 정말 자주 갔었습니다. 가수 이문세를 닮으신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연예인보다 더 예쁘신 여사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후 예전만큼은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가시는 분들 더덕 육회랑 박살 사시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o you mentioned about this place in 서초동 that you used to go very often and the owner looked like 이문세 and the owner now looks really really beautiful. 오, 사장님이 확실히 매력이 있으면 자주 찾게 되는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각인이 좀 오랫동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맛돌이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냥 음식 자체가 맛있어서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또 찾아오고 이사 갔는데도 갈 정도면은 진짜 맛돌이거든요. 정말 찐 맛집이랄까? 한번 뭐 방문을 해볼까요? 제가 킴스팬 모닝그룹어 이름 이렇게 되면 뭐 할인받는 거 있을까요? 아, 킴스팬 모닝그룹어 아시나요? 막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분 아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재밌습니다. 이 맛집 혹은 뭐 자주 가는 숍 다 좋으니까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에 대해서 사연 그리고 신청곡까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I'll keep waiting for your messages to come in about your go-to spot, okay? Here is Jackson 5, Never Can Say Goodbye.

빼는 열심히 하는 모습 기특하고 늘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Oh, big exam day for your kid for sure. 아니 뭐그 자신감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가 있으면은 절대 잃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험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주 우리 노아인 라이언스 맘처럼 든든한 엄마가 있어서 정말 힘 뿜뿜 내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What a lovely message. I cheer for your children too. 응원합니다, 제가. Okay, so let's get back to our topic.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 오늘 다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So, do you have a go-to spot that you have been visiting for quite a long time? 글쎄요, 이 단골의 기준이라는 게좀 모호할 순 있는데요. 뭐, 한세번 정도 방문하고 단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 맛집 같은 데를 세번 연달아 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나 여기 단골이야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So anything counts, morning groovers. Even though you have visited the same place for only 3 times, yeah, consider that spot a go-to spot for you, okay? So it doesn't really matter. So let's all talk about it. 우리 서비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저는 미용실이요. 아들 둘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요. 늘 자르던 대로 잘라주세요 하면 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Yeah, if you have a spot designated spot for your hair salon, you don't have to say much because they know the style that you want to have. So they would just cut it for you automatically without even asking. So it's pretty comfortable and convenient that way. 미용실 그런 이유로 단골이 되고 이왕이면 한 군데 가는 게 편하기는 하죠. 그쵸? 구구절절 막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럴 거 필요 없이, 에, 늘 하던 대로요.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근데 늘 하던 대로 잘 잘라주다가 한번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여태까지 잘 잘라주다가. 왜요? 이번엔 이렇게 잘라줬지? 하면서. 그래서 이게 단골 손님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You know, from their perspective, it's not really easy for them to maintain this kind of regular customer because they have to give you that same hairstyle every single time. And I believe that that's such an expertise area for sure. 그래서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미용실 정착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도 미용실 여기저기 막 가거든요. 염색도 새로운 데서 하고. 근데 for me, it's not much of a work for me, actually. I don't mind introducing myself. I don't mind talking about the concerns that I have about my hair.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긴 하는데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가지고 매번 새로운 데 가고 I kind of like enjoying the same different vibe.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새로운 데를 좀 경험하고 막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저도 정착을 할것 같기는 해요. But anyways, morning viewers, still you have some time to let me know about your go-to spot. 내가 아는 나만의 단골집이 어디인지 단골이 된 계기 등등과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 중이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로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For me and 박은희 팀장님, we have this spot where we enjoy our brunch every single time after work. 그래서 거기가 단골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 누구도 우리를 뭐 알아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어쨌든 우리는 거기 단골집이라고, 예,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지만. 자주 가면 단골인 거죠, 어쨌든. 몇 번을 간 건지 진짜? 뭐셀 수도 없어요. 몇번 갔을까요? 뭐 한 50번? 50번까지는 아직 아닌가? But anyways, 여러분들 단골집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Here is Diana Ross. I'm coming out.

Oh yeah, good music, good vibe, only on Morning Groove, the best radio show for your morning commute for sure.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rushing into this program saying hello, 하진님 오셨고요, and hello,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as this is a Global K Radio. 예전에 슬로건 공모한 적 있었거든요. 지금 Bringing Korea to you, TBS.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공모를 한 게 제가 밀고 나간 게 글로벌 K 라디오였습니다. 지금 게 훨씬 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디 어디 단골집이세요? Isn't it awesome? Let's just say that you have designated a place to be your go-to favorite place. So let's just say that you like to go to that place often because you enjoy going there. And if that place is there for you all the time, don't you feel really grateful? Because obviously, we're going through economic recession, so it's not really easy to maintain a place or shop if you're owning it. But yeah, sometimes I actually feel really grateful about the fact that I'm still able to go to that favorite spot that I like to go to. 좀 내수 경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특히 요식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면은 요즘은 세상 좀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맛집이면은 맛있으니까 오래 롱런하는 것도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맛 제발 변하지 말아다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케이. Where is your go-to favorite spot,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어디가 단골집이에요? 뭐 네일샵, 미용샵 뭐 다 좋습니다. 뭐 피부과, 병원, 병원도 좋네요. 내가 자주 가는 병원? 병원은 자주 가는 게 좋진 않지만 뭐 어쨌든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모닝그루브 단골입니다. 크크 여기 사장님들이

저 알아봐 주시고 얼짱이라 불러줘서 너무너무 좋아요. 롱런하세요. 나의 모닝 그룹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너무 귀여우셔라. So morning groove is your go-to favorite place because people would call you 얼짱, the beauty. So you want us to do our broadcast for as long as we can. Thank you for this sweet, sweet message. 어쩜 이렇게 또 사랑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을까? 솔직히 그 어디에도 없긴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분한분 저희가 호명해드리고 닉네임도 다 기억해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 DJ 바의 선곡 활약과 함께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닝 그룹어들 죄송해요. 좀 건방져졌죠? 사장님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이집 사장님 좀 겸손가는 거리가 멀어요. So obviously the owner of this place cannot be a modest because she's so full of herself, but as long as you guys are enjoying listening to this show, that's all that matters.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희 동네에는 음식점이 엄청 많은데요. 가족 모두 좋아하는 곳은 닭갈비 식당입니다. 일단 재료가 신선하고 양념도 맛있고 타이머 이용해서 맛있게 조리해 주시고 3인분 이상 주문하면 피자도 한판 서비스로 주셔요? 오, 부부가 운영하시는데 음식에 진심이시고 손님들을 친근하게 대해주셔요. 그리고 김치전 코너에서 마음껏 셀프로 부쳐서 먹을 수 있는 라면도 한개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어요. My favorite place is a spicy stir-fried chicken restaurant. The ingredients are fresh and the sauce is delicious, and they use a timer to cook everything perfectly. Plus, if you order three or more servings, you get a free pizza. And that's so amazing. It's run by a married couple who are truly passionate about their food and treat their customers so, so warmly. And on top of that, there is a kimchi pancake station where you can make your own kimchi pancake by yourself, and they give you even one free packet of ramen to cook yourself too. 와, 여기 가면 일단은 먹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막좀 조리하고 그런 재미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겠네요. 되게 재밌겠다.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은 한 명은 전부치고 있고 막한 명은 또 피자 막 나와가지고 신나게 와 피자다 하면서 막 피자도 먹고 여기 어딘가요? 피자를 준다고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여기까지 다 비치고 있는데요. 이 근처면은 저희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예요? 어디예요? 근데 김치전 코너 아 근데 이거를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아 그냥 해주면 안 되나? 그냥 김치전을 맛있게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바삭바삭하게 예. 걔가 뭔가 이렇게 거기서 하고 있으면 김치 떡을 만들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면 되겠다. 이게 또 어쨌든 그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좀 멤버가 좋으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네요. 여러분들 단골집 꽤나 많으시네. 몰랐어요. I never got to figure out that each and one of you would have this kind of favorite spot, your go-to spot. So keep letting me know. 계속해서 알려주실래요? 단골집 어디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Let's now take a song break, shall we? Here is USA for Africa. We are.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And hello, good morning. Welcome back. You hav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tuned. More Morning Groovers are checking in. 우리 별초록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And 5807 김종준 Morning Groover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Hello, hello. Coco Morning Groover, 안녕하시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출첵 문자 남겨주시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세요. You can always say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o me or even request a song by sending in your text messages.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About our go-to spot, our favorite spot that we like to go to very often.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Dr. Paper Morning Groover says, 연희동의 주민들만 알고 있는 최애 땡땡 고깃집입니다. 우선 고기가 정말 맛있고요. 반찬이 엄청 깔끔해요. 특히 갈매기살은 먹어본 중에 최고였어요. 단골집인데요. 쭈니네 추천받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서비스는 주실지는 모르겠네요. 단점은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가게여서 사람이 많을 땐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올드팝이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야, 여기 우리 모닝그루버들 취향 저격이다. 그쵸? 올드팝 나온대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운치 있게 올드팝 들으면서 거리는 갈매기살 먹을 수 있게요. So Morning Groovers, if you would like to know about this place more specifically, if you want to know the official name, come and join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에 여기 지금 막 다 주소 공유되고 막 난리 났어요. 연희동 가기 나쁘지 않은데 저도 한번 가고 쭈니네 추천받고 왔다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So they say that the owner owns the place pretty much by himself. So when it's crowded, it could be a little busy over there. So it could take some time for you to order. But that's okay as long as it's tasty. 좀 여유를 두고 가면 되겠네. 꿀팁이네요. 아, 맛있겠다. 여기 나중에 썸머가 이렇게 집게 들고 고기 굽고 있으면은 한번 인사 건네주세요. If you ever run into me over there, just say hello to me. Don't be shy. 자, 그 다음에 광명에 살고 있는 우리 8살 전소미 양 1855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썸머 언니. 소미예요. 언니? 제 딸뻘 아닌가요? You're pretty much my daughter. 네, 이런 거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니라고 부르고 싶으면 언니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냥 우리 소미 씨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불러요. 예, 네, 썸머 언니 너무 좋네요. 어쨌든. The message continues. 5살 때부터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오, 진짜? 우리의 단골집이라고, 모닝그루브가. 아, 그 뒤에 갈비집이 나오는구나. 죄송해요. 모닝그루브가 우리 단골이라고 한 줄 알았네. But wow, you've been tuning into Morning Groove since you are 5 years old. How great is that? 맞아요. 모닝그루브가 시간이 좀 흐르기는 했어요. 202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 모닝그루브와 함께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특한 우리 전소미 양. They're talking about their favorite go-to spot and that is a place in 광명, a Korean barbecue place.

another Korean barbecue place. 갈비집인데요. 광명에 있는 이 참숯과 특제 소스로 맛이 너무 좋다고. 갈비 즐길 줄 아네, 우리 전소미 씨. 갈비, 이 참숯, 그, 불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이 소스도 적당하게 또 이렇게 고기에 딱 버무려져가지고, 너무 달지도 않고, 또 담백한 맛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계속 들어가요. 밥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이 갈비는 또 밥이랑 먹어야 되거든요. 쌈 싸먹기도 맛있고. 배고파. 여러분들, 주로 이제 단골집이 맛집 위주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까지 제가 좀 겟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I'm getting all of these different kind of information about your go-to favorite food place. A lot of you guys are foodie. I like it. 여러분들 제가 부지런히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연희동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좀더 가까워가지고. But anyways, 우리 전소미 양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셔가지고 띄워드릴까 해요. So this song is going out to 전소미 양, 광명에 사는 우리 예쁜 전소미 씨를 위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her, Blackpink. 띠어!

啊啊 ，mic check mic check， 5、3、5、8，YouTube with or without you，It is time for 노래방 코인을 넣어주세요 동전을 넣어주세요 Please insert your coin 5128 Next song will be reserved 다음 노래 예약 완료 좋아요 여러분들 I don't know if you know Probably you would know that I'm a huge rock lover 저는 또 락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soft rock, modern rock 뭐 어쩌고저쩌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heavy metal 저는 다 좋아합니다 I like everything 저는 락, 기타와 드럼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드럼은 윤동혁 감독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Queen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노래 쭉 이어가면서 노래 듣는 시간 또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노래 좋아하신다면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듣기 위해서 이어폰 장착했어요. 아, 아주 멋진 밴드죠. 아, 왜 for you with or without you.

어쩌라는 거예요?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so what am I supposed to do? 뭐 어쩌라는 거죠? 네가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My body, my body bruised.
1: 난 막 멍들어버렸어. What am I supposed to do? I'm all bruised, everyone. Anyways. 밖에서 박은희 팀장님이 오늘 노래에 왜 이렇게 진심이냐고 해주셨는데 Because I feel like it. I feel so light right now. 지금 몸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많이 불러서 깜놀랬다고. 아, 이제 좀 노래방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Because this is what 노래방 is all about. Because what I do is I keep talk like an MC of 노래방. 근데 원래 노래방은 MC가 없잖아요. So I might as well just sing, you know? 아, 알았어요. 은근히 우리 방울이 팀장님이 또 TMI 퀴즈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TMI 퀴즈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Okay, okay. 아, 이 부분 부르고 싶은데 이거 부르고 하면 아! Okay, okay, okay. 이분 불렀으니까 We're gonna be giving out some TMI quiz for you. 노래방에는 항상 TMI 퀴즈가 곁들여지거든요. So today's question. What do you think Summer had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똑같은 걸 먹었어요. 과연 썸머는 두 끼 연속으로 뭘 먹었을까요? What on earth did Summer eat yesterday? Two meals in a row. The same thing. Two meals in a row. Can you guys do this? 여러분들은 두 끼 이상 같은 음식 드실 수 있나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어제 썸머가 도대체 두 끼 연속 뭘 먹었길래 일어나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뭔지 한번 보내주실래요? And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뭐 오픈 채팡 뭐 다 좋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just leave your answers over there.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것 그리고 심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And I actually quite enjoyed eating that meal two times in a row. 과연 뭘 먹었을까? 정답을 알아맞혀주세요. 과연 어떤 우리 알바생 모닝그룹가 정답을 즉각적으로 맞힐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두 끼 연속 가능 가능? 몇 가지 가능?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음식이 맛있다면 If a food is really tasty, if you're eating like your favorite dish or favorite meal, for how many times can you eat in a row? 궁금해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다음 Rock'n'Roll Rocker 0879 Aerosmith I don't wanna miss a thing 재생 좋아요 여러분들 Aerosmith 나왔습니다 I don't wanna miss a thing 단 한 가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Aerosmith Armageddon OST죠 여러분들 Did you guys see this movie? 굉장히 또 고전 우주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could stay awake. 가볼까요, 여러분들?
2: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you.

Cause I miss you, babe, and I don't wanna miss a thing. 최 부장님, 와우, 아마겟돈은 클래식이죠. 우리 아이들이 썸머님 웃음소리 듣고 싶대요. 우리 아들은 썸머님 흉내를 계속 내고 있어요. Well, your son actually follows me? 어떻게, how does your son mimic my voice and my tone and everything?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 따라하던가요? 궁금해. Okay, if you want to hear my laughter, make me laugh. 저 웃겨주셔야죠, 우리 모닝그룹어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웃고 막 그렇습니까? That's impossible. I'm not a robot. 우리 아드님, 체육부장님이랑 데이트 또 언제 하세요? 두 분 데이트하는 거 되게 보기 부럽고 막 그래요. Don't wanna close my eyes. 눈 떠라!

우리 선셋 모닝 그룹업 썸마 누나가 듣기 연속으로 먹은 거 이슬? 왜요? 언제쯤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인가요? 제가 좀 요정 같아 보였나 봐요. So I look like a fairy, right? So it looks like I only eat like a moisture drop for my meal. 말도 안 돼요. 나름대로 잘 먹습니다. 네, 여러분 능력만 된다면, 제 소화력만 좋아진다면 하루 제일 먹고 싶어요. 땡땡, what did summer eat two times in a row? 정답, 켄님께서 스테이크. 스테이크라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치킨 가능합니다. 맥주도요. 와, chicken is like another level. 박은혜진다님, I have similarities on this. We can only have like three pieces of chicken and that's it. And we love to eat, we're foodies. But when it comes to chicken, I don't know. Sometimes I have this craving, but then once I take a bite, I don't know. I get tired so quickly. 왜 이렇게 치킨은 빨리 질리는 걸까요? 그냥 양념 없는 거 후라이드 먹어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 대단하신데요. 이걸 세 끼로 드실 수 있다니. And steak? No, that's not the answer. I actually have hard time chewing steak. 제가 얼마 전에 스테이크 먹으러 갔는데 많이 먹고 싶었는데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제가 미디엄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약간 미디엄 웰던으로 구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아팠어요. Give up forever without you. 그 that was Irish.

모닝 그룹의 쌈마 PD님 노래 억수로 잘 부르시네요. 여러분 노래는 자신감입니다. It's all about confidence. 못 부르든 잘 부르든 내가 부르겠다는데 그죠? Just feel, you know, feel like nobody's in the studio. I can do everything by myself. 여러분들 그냥 그 누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즐겨주시면 누구든지 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들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다 남자 보컬 노래만 골랐잖아요. The world to see me. Cause I don't think that they understand. When everything's made to be broken. Made to be broken. 내가 누군지 알아줘.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I'm Summer. 안녕하세요. Summer.

0: I'm good at holding myself. Hello, hold myself. Let's go, everyone.
1: 옛날 노래 특집 반주가 길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계에서 정답은 뚝배기로 드실 뻔했다던 삼계탕? 오, 삼계탕이요? 오랜만에 좀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힌트 드릴게요. So what did Summer eat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썸머가 어제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자, 집에서 먹었습니다. Because I was working at home yesterday all day long. So, take a guess.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이거를요. 과연 무엇을 두 끼 연속으로 먹었을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SHV, 모닝그룹어. SHB 신흥배 모닝그룹어신가요? 어쨌든 출근길 라디오를 듣다가 텐션에 놀라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노림수예요. 놀라셔가지고 아주 그냥 얘 뭐야? 하면서 보는 라디오 한두 번씩 켜시라고. So that was my intention. You know, you guys being surprised at my tension and energy and just come join the Viable Radio. 민준리님께서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노래방만큼은 저에게 선곡권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So DJ Bog gives me the chance to select song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and I'm loving it. 제가 다 우리 DJ 바한테 보고 배웠어요. 정답은 떡볶이라고. 땡땡땡. 와, 저 떡볶이도 절대 한 끼 이상 못 먹어요. 물립니다. 물려. 뭐 다양한 답들이 오고 있는데 힌트를 좀 더 드려야겠나? 여러분 분식은 맞습니다. 우리 마이클 팔로우님께서 마라탕이라고 해주셨는데 썸머님 복면가왕 한번 나가시죠? 한 표 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라탕 일단 땡이고요. 본명가은 누구로 나가요? 뭐, 루이 암스트롱, I see trees, I'm green! 뭐, 이거요? 모르겠네. 누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주시고요. This is Blink 182. All the score things. 같이 할게요.

America, rock and roll, everyone. Rock never dies. 좋아요. 공산 그리모닝보다 떡볶이 아닌가요? 전 세 개도 가능합니다. Oh, there is someone who can actually eat 떡볶이 for three meals in a row. 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아,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코리안이라면 떡볶이 세 개 이상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글렀네요.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김치찜이라고. 땡땡땡. 저는 김치찜 만들 수 없어요. 어려워요. 캔 모닝그룹 카레라고. Curry's not the answer. Summer made it by herself yesterday. 자, 오케이. 여러분들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분식인데 제가 두 끼 이상 먹은 건. 짠! 말아줘!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김밥 말기에 좀 빠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많은 것 같아요.

So I love making kimbap to myself because I get to include my favorite ingredients. 그래서 저는 소고기 볶고 그다음에 비싼 시금치, 요즘 시금치 되게 비싸잖아요. 시금치 삶아서 양념하고 당근채 썰고 I add a little bit of egg 그리고 무까지 넣어가지고 참기름 착착 발라가지고 그렇게 김밥을 만듭니다. So that is my style of kimbap. Nothing extra special, just the basic kimbap. But then when you make kimbap, you don't just make one row of kimbap, right? 김밥은 사실 자고로 재료가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잖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live by myself, so I get to have all of that for myself. So that is why I just had to eat kimbap a lot yesterday for myself. Hey, hey, you, 네 여자 친구 달래. 여친 시켜주세요. This is Avril Lavigne's girlfriend. 이게 사실 남의 여자를 뺏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맞진 않지만, but anyway, I love Avril Lavigne. 금발의 Avril Lavigne 시절이군요. 우리 0392 모닝그룹아 분식이라고 하시면 비빔만두 채소랑 새콤하게요 보내다 보니 너무 먹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정답은 김밥이었습니다 Alright, morning groupers Time's up 제가 정답도 공개했고 했으니까 이제 물러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돌아올 거예요 Here is Avril Lavigne's girlfriend

우리 호빵맨 모닝그룹어 얼마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썸머님 덕분에 기분 좋게 아침 시작되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또 발견을 하셨군요. 네, 썸머 발견 성공. 저희 너무 아쉽게도 생방송을 월수금밖에 안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아쉬운 부분이에요. Yeah, it's really unfortunate how we can only get Monday, Wednesday, Friday lives only. 이 화목은 재방송에 나간다라는 점. 아, 괜히 알려드렸나? 가끔 모르고 그냥 들으시는 것 같긴 하던데. 여러분들. 어쨌든 생방송으로 함께 할수 있는 날이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월수금으로 늘어난 건 좋은 거예요. 우리 TBS 더잘 돼가지고 매일매일 생방송 정상적으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빵맨 모닝그룹어. 호빵맨 아이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호빵맨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머리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얼굴이 빵이어가지고.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아침 든든히 챙겨 드시고 출근길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닝그룹과 함께요. 좋습니다. Let's go back to MG Q&A.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 Do you have a go-to spot that you have been visiting for a long, long time? 우리 단골이 좀 많은 우리 모닝그루버들인데요. 한번 더 알아볼까요? 코코 모닝그루버. 그럼 저의 단골은 선곡 맛집 모닝그루브네요. 늦잠 잘 때, 늦잠 때문에 매일 출석은 못하지만 늦게 귀가해서 새벽에나 자야 하니 이해 부탁합니다. Of course, of course. It's not easy to send in a check-in message every single day here on Morning Groove because we start at 7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7시부터 솔직히 대체적으로 우리 기분도 안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있는 것 자체가 더 자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또 모닝그룹 재생하고 출첵 문자까지. Yeah, it's quite a lot of effort. And I really appreciate you guys for doing that. You guys are doing really, really great. 우리 코코 모닝그룹 늦잠을 많이 주무시는군요. 밤 11시에는 재방송 나가고 있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홍보가 어딨습니까? 하루 종일 모닝그룹이에요. 우리 조국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저희 단골집은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땡땡 고깃집입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모두 모두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고기가 맛있기로 좀 소문이 난 가게입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도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신 가게입니다. 베컴 덕분인지 몇년 전에 토트넘 구단이 방한해서 선수들도 먹고 간 고깃집입니다. 혹시라도 가실 분들은 사장님께 제 이름 얘기하면 소정의 서비스가 제공될 겁니다. 공복 13시간째인데 단골집들 얘기하다 보니 많이 허기지네요. 와우! So this go-to Korean barbecue restaurant in 여의도 looks like David Beckham has visited this place and also Tottenham soccer football team too. 이 정도로 유명한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웬만한 여의도 맛집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 고깃집을 제가 가보지 못했네요. 우리 조국님의 또 단골집이라고. 축구 선수들 직관을 혹시 하신 건 아니시죠? 그냥 자주 가신 단골집인데 이게 워낙 맛이 있다 보니까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또 알아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나 봅니다. 어디 고깃집일까나? 상호명을 저희가 소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라디오 공영 방송이니까 제가 한번 또 이따 메시지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지도에다가 조금 표시 좀 해놓도록 할게요. 뭔가 사심이 담긴 방송 같은데? 제가 맛집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재밌잖아요. 단골집 얘기하는 거. 여의도에 진짜 오래된 맛집들이 많아요. This is really special about 여의도 is that they have a lot of restaurants, old restaurants that have been maintaining their place for a long, long time. 굉장히 오랜 동안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또그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여의도에. 그런 숨은 맛집들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죠. 좋습니다. 단골집 사연 조금 이따 더 소개를 해보고요. We actually have a song request from 사뚜기 모닝 그루버. 7677 사뚜기 모닝 그루버께서 새로운 9월도 모그 식구분들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사뚜기 알바생 올림. 착착착 차근차근 착실하게 알바를 해주시는 사뚜기 모닝 그루버신데요. Yes! This is such a nice message for a new month as we are embracing a new month, September. We're gonna do just fine. We're gonna be healthier and we're going to pursue our little goals just little by little. 뭐 소소하게 차근차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면서 이런 맛집들도 좀 가면서 기분 전환도 하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Wherever you will go, The Calling 신청해 주셨네요. If I could, I'm going wherever you
will go. 옛날 노래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네가 어딜 가든 난다 쫓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랑 이야기가 많았던 Back to the early 2000s. Here is the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And I'm back. A big apology in advance. 우리 호빵맨님께서 호빵맨 유, 저 호빵맨인데라고 죄송해요. 영어로 HOBANG man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호빵맨? 혹시 호빵맨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호빵맨이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호빵맨 모닝그루버 이것도 발음 잘해야겠네요. 호박으로 들릴 수도 있어가지고 발음이 쉽지 않아요. 호빵맨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해둘게요. 다음에 제가 호빵맨이라고 부르면 저는 세균맨이라고 불러주세요. 하이후웨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서 그래요. 이 호빵맨을 찐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호빵맨이라고 이렇게 실수를 딱. Anyways, thank you for joining the crew, 호빵맨 모닝그루버. 우리 포포도 모닝그룹어 와 진짜 오늘 선곡 하트하트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우리 DJ 바구니 팀장님 밖에서 또 이제 열심히 선곡을 하고 계시고 선곡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상호명들 막 보내주시고 계잖아요 이 상호명들을 일일이 또 검색해가지고 그 상호명이 진짜 존재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세요 진짜로 존재하면은 다 가시려고 맛집을 워낙 푸디셔가지고 So she's such a foodie, so I believe that she would be really eager to visit all of these places mentioned by you guys.

guys. So I think she wants to thank you guys. DJ 바. 그래서 오늘 선곡이 조금 더 신나게 들린 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망고플래닛 모닝그룹어. 저도 얼마 전부터 듣게 됐는데, 서머피디님 텐션에 출근길이 너무 즐겁네요. 정말요, 정말요? 이러면서 텐션 더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안 듣는 사람 없을 정도로 모닝그룹 유명해지면 어떡하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출근길 이왕 하게 되는 거 즐겁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You know, we can't choose not to work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right? Well, if we are in that situation, at least don't be forced to work. Just try to enjoy that given time. And I always try really hard to give you that atmosphere. 그래서 아침만큼 조금 신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아침의 기분이 내 하루의 기분을 다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좀 즐겁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루시아 모닝그룹어, 저는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는 걸 기준으로 단골집을 정해요. 요즘은 회사 근처의 커피 가게를 사장님과 얼굴 보며 인사하고 커피를 받고 있답니다. 동교동에, 아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이게 땡땡 처리가 돼 있어서 시땡 사장님 라떼 맛있어요. 부디 떠나지 마세요. 시하고 이렇게 별표가 나와 있거든요. 상호명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시, 블라블라블라. 사장님, 라떼 맛있다고. So you're talking about a cafe in 동교동 area that starts with 시, 블라블라블라. 사장님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영업을 하려면 뭐 이제 규모가 크면 알바생들 쓰고 해야겠죠. 하지만 if you really want to connect with the customers, yeah, you would have to be upfront and try to say hello, try to remember everything. 이게 되게 역할을 좀 크게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 그게 또그 상대방한테 기억에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막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그 작은 커뮤니티가 막 생성이 되잖아요. 그 단골집을 찾는 이유도 모닝그룹이라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찾는 이유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We're creating our own universe in different sectors these days.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라떼 먹고 싶으면 또요 동교동의 시 땡땡땡 방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글자니까는 시, 땡,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So you guys are sharing all of these different places in our open chat room, and I'm loving it. And I am going to go through them once again, if I have more time.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한곳한곳 제가 좀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다가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박은혜 팀장님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S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haring all of this.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썸머 누나 선곡 맛집, 코너 맛집 모닝그룹에서 우리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 이곡 함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Do you remember the 21st night of September? So what exactly happened on the 21st night of September? Nobody knows. 정말 미스터리스합니다. 이 21일에 9월? 이게 가사에 왜 있는 걸까요? 궁금한 상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his morning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song,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808. Jay.
1: Ready?
0: Let's go get 'em.

Postman, on bended knee. Wow. Can we go back to the days our love was strong? Can you tell me how a perfect love goes wrong? Can somebody tell me how to get things back the way they used to be? 진짜. 자, back in the days. 정말 많이 듣던 노래인데요. On bended knee. 꺾인 무릎 위에. 이렇게 직역을 하면 굉장히 그렇네요. 꺾인 무릎 위에. 무릎 꿇고라는 얘기겠죠.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October 6th. The time is 10:07 and 17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as a 보이는 라디오,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And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more,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열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는 보이는 라디오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our reruns at 6 PM, the same night, and also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 had a great long extended 개천절 break. 다시 한 주가 시작됐는데 벌써 그래도 화요일이네요. Which is kind of comforting, right? Our Kitty님's are checking in one by one. Jenny님, 그다음에 Wisdom님, 상민님, Haley님 check-in 해주고 계신데 Haley님께서는 저는 지금 딸아이 여중 중간고사 학부모 감독 왔습니다. 시험 보는 아이들이 다 제 딸 같고 안쓰럽고 그러네요. I met my daughter's middle school today as a parent volunteer supervising the midterm exams. All the kids taking the test look like my own daughter, so I can't help feeling sorry for them. 그렇군요. So I guess parents have to kind of work as a volunteer, supervisor, the chaperone kind of. Shouldn't be easy task.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텐스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죠? Fighting to all the students who are taking the test, okay? So, how was your long weekend? 아무래도 이제 휴일이 좀 요즘에 많다 보니까 국내로 또는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With so many holidays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seem to be traveling both here in Korea and abroad.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이 도쿄에 가셨는데 도쿄에 그 오차노미즈 악기상의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So I was just scrolling through social media and came across a photo someone had posted from a music store in Ochanomizu district in Tokyo. 이 오차노미즈라는 동네 이 악기 상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낙원 상가 아시죠? 낙원 상가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기타리스트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Ochanomizu is often compared to what we have in Korea, 낙원 아케이드. 낙원 상가도 외국인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와우. 어떻게 이 한 빌딩에 이렇게 많은 악기 상가들, 악기 점들이 있는지 굉장히 놀랍니다. It's a paradise, just like 낙원상가 for guitarists.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그 악기 시장이 워낙에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희귀하고 퀄리티 좋은 이런 중고 악기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이 오차

베트남이즈의 그런 악기 그 스토어들이 그런 곳입니다. So Japan's a huge market, instrument market, offering all kinds of rare and high quality vintage and used instrument. 정말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어떤 큰 기업에서 하는 그런 스토어가 아니라 이 개인들이 하는 그런 mom and pop kind of store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10년도 넘어서 10년도 전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 그때 정말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악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10년 전이니까 아마 그 악기는 빈티지 악기였고 지금은 훨씬 더 비싸겠죠. 또 그곳에 제가 다시 간다는 기약도 없기 때문에 I've been there myself I think more than 10 years ago and looking at those photos brought back a few instruments that I wish I bought back then and it's been more than 10 years how vintage instruments how their prices soar in time right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살수 없는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내 어디서였더라면 뭐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 중이라면은 뭐 일본 정도는 사실 다시 갈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와, 그 물건, 기타를 봤던 설렘과 그런 어떤 딱 그런 기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서 굉장히 생각나는 하지만 다시 가서 살수 없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come across something while traveling that you really wanted to buy but didn't and ended up regretting it ever since? 그런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This is a Cher의 곡입니다. If I could turn back time.

If I could turn back time, Cher입니다. Whenever I listen to Cher, 뭔가 이제 그 제가 물론 남자지만 그 언니 어떤 그 큰 언니의 어떤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대인배 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Cher의 곡 잘 듣고 왔습니다. So back from the extended Kitchener break, today's live show, and I'm asking question to our Kitchenims about things they meant to really buy. They wanted to buy, but for some reason, you know, they ended up not buying it while traveling, and something that they regret ever so often since then. 그런 게 많을 수밖에 없죠. 여행 중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소비를 조금 더 주저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I think when we are traveling, there is a bit of a hesitation factor when it comes to spending money, especially if it's a hefty amount of money on something. 그렇죠. 그런 질문 드리고 있는데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Also, we have 까꿍님 checking in from Open Chatting방. 안녕하세요. 둘째 낳기 전에 회사 다닐 때 방송 듣고 둘째 어린이집 보내고 자유부인이 되어서 1년 만에 방송을 듣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이렇게 기쁨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와 읽는 저도 너무 기쁘네요. 둘째 낳기 전에 이제 들으셨고 it's been I guess a couple of years.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벌써 어린이집을 가서 자유부인이 되셨다고. 그렇군요. I used to listen to the show when I was working before having my second child. And after sending my daughter one off to after sending her off to a daycare, I finally have some time to myself, and I'm so happy to be listening to the show again after a year. Congratulations on your second child, and also even more congrats for sending her to 어린이집 and have some free time to yourself. Wow. 기쁩니다. 앞으로 많이 또 이렇게 체크인 해주시고요.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또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입니다. 생각이 나.

부활 생각이 나. I think you know the reason for selecting this song. 생각이 나는 그 기타. 생각이 나는 그 페달.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What is it for you? What are some things that you still think about? You know, why didn't I buy it then? 좀 더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샀으면 좋았을 것을. 이육 이사님께서는 서울 여기저기 다니며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신청곡이 쌓였어요, DJ님. So I was traveling in Seoul and heard a lot of songs and I felt like, you know, I have a lot to request. 하시면서 컬처 클럽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이렇게 컬처 클럽 카마카멜리언 신청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신청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 이사님 신청곡인데요. 컬처 클럽 카마카멜리언.

0: couple of Shirks, Sherkrow, Sweet Child of Mine, and Loveholics, 화분. 였습니다. Loveholics, 화분 was requested from Penny님, who says for him, buying a souvenir, any locally made souvenirs, for example, keychains, but sometimes, you know, I regret not buying it and loved by keychains and also magnet for the refrigerator magnet. Yes. Keychain magnet, I mean, those are very simple souvenirs, right? But if you just buy it and then, you know, bring it and then keep it and then put it on your fridge or, you know, whatever, right? Just, it's a reminder of the good times that you had in whatever country. 그쵸? 그 당시에는 뭐, 아, 키체인 살까 말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You don't think too much of it, right?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하지만 그런 걸 일단 사서 나중에 그걸 보면은 그때가 생각나는 굉장히 강한, 강력한 어떤 리마인더. 그 노스탈직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Yes, I definitely can empathize with Penny. Thank you for the message and also for the request song. Here's one from 1033님. 저는 쇼핑을 많이 즐기는 즐기지는 않는 편이어서 뭔가 사오지 못해서 후회한 것보다는 먹을 것을 다 못 먹거나 가보고 싶었던 것을 다 못 가본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종종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I'm not really much of a shopper, so I don't usually regret not being able to buy something. But what I do sometimes regret is not having enough time to try all the food I wanted to eat or visit all the places I wanted to see. 그렇군요. 어떤 무력보다는 어떤 기억에 대한 욕심 아닌가요? 그죠?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카페를 무한정 갈 수도 없고 식사 종류를 정할 때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죠.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 또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되고 계획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You can possibly visit all the cafes or try every kind of food on the trip, so the ones that you had to skip sometimes stay on your mind for a long time. And maybe those little regrets are what makes us dream about the next one.
1: 맞아요.
0: 그런 거는 괜찮네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어떤 물건도 all these material things, right? Things, you know, do the same, right? Because you

weren't able to buy that thing, you could dream of going back there and buy that again. 그렇죠. 다시 가서 사야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산다는 말씀이죠. 음식이나 뭐 물건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 goes the same for food or any materialistic thing.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요. 얼반 자카파의 곡인데요. I believe this is from the 도깨비 soundtrack. 들어보겠습니다. 1033님의 신청곡 얼반 자카파 소원.

autumn sunlight coming into my living room early in the morning feels so warm and cozy. 와, 맞아요. 요즘에 날씨를 보면서 the one thing that kind of keeps lingering in my mind is the phrase, what a glorious weather, glorious weather. 영광적인, 영광스러운 날씨다. Anyway, so 5616님 says, 저는 무력이 강한 편이 아니어서 딱히 사지 못해 눈에 아른거리는 기념품은 없었어요. 하지만 종종 아쉬움이 남는 기억이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서머랜드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근방이 와이너리로 유명한 곳이었답니다. 5616님 says, I'm not really someone who gets too attached to things, so there isn't a particular souvenir I regret not buying. But there is one memory that still makes me a little sad. Back in 2002, the World Cup was in full swing. I happened to visit Canada. I stayed in a small town called Summerland, which was known for its wineries. 친구 어머니께서 와인병을 눌러서 만들어진 치즈 플레이트와 등등 선물을 챙겨주셨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선물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되어서 많이 슬펐던 기억이 종종 떠오릅니다. 또르르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That really hurts. So my friend's mother gave me some lovely gifts, including a cheese plate made by pressing an actual wine bottle into the glass. When I got back home, I realized that the gift had somehow been lost along the way. I remember being so disappointed, and every now and then that memory still comes back to me. And there goes a little tears. 그렇군요. 와, 또 어머니, 친구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거라니 얼마나 또 아쉬우셨겠습니다. 쉬우셨겠습니까? Especially coming from your friends' parents. That seems kind of, I don't know, 굉장히 좀 특이한 선물인 것 같은데요. 와인병을 눌러서 cheese plate. So it's a cheese plate, but it's made with a wine bottle by pressing it. 아주 납작하게 이렇게 꽉 눌러서 만든 그런 플레이트라는 말씀이죠. 와,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었는데 너무 아쉬우시겠습니다. 아쉬우시겠네요. 그렇죠? 5616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은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곡이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귓가에 많이 들리던 곡이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The Calling입니다. Wherever you will go.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We have Boinan Radio on YouTube being streamed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Boinan Radio.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도 열려 있습니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rop in. It's open 24/7, of course. And 오시면 항상 또 따뜻한 이야기와 또 따뜻한 큐티님들께서 반겨주시는 그런 곳이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 있는데 샵 1013 50원의 문자.

수는 없잖아요. It's just, you know, I mean, there is just a limited amount of time, and you know, you could even if you try all the food, like you know, three meals a day, there still will be places and food that you will wouldn't have been able to try. 그렇죠? 다음에 다시 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신 그 버킷 리스트에 올려놓으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근데 그게 써놔야 되더라고요. 써놔야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Make sure to you jot it down on a piece of paper or whatnot so that you can try it next time.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제 이 토픽은 마무리할까요? 한로로입니다. 입춘.

find it very interesting. I found it very interesting, and I wasn't sure if our kitten님이 would find interesting. 근데 이제 여행 중에 그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It was before I got married with my wife. 뉴욕에 여행을 갔었는데 we went to New York City, you know, Manhattan. And Manhattan has a lot of, you know, hot places, of course, right? In terms of food. And they had really this hot place food stand right in the heart of the downtown Manhattan area. 이로라고 이로. 그릭 음식이죠. G-I-R-O. 이로라고 하는데 it's very similar to kind of the burrito. 약간 그 멕시칸 브리토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런 음식인데 it was very good.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we went there sort of late at night. 한 막 11시 막 그때쯤 가서 이제 먹는데 basically there's no like it's not an inside sort of a restaurant. It's a food stall on the street. 그래서 뭐 사서 이제 길거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I love the food. We love the food. My wife and I really enjoyed it. 근데 막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주위 환경이. It was really late at night and there are a lot of like people around. 근데 약간 이건 분위기가 조금 험악하더라고요. 막 옆에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막 깡통 같은 거 차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So we had to sort of eat in the midst of that kind of hostile environment. And we ordered one serving and my wife really loved it. So she wanted to have another one.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맛있다고 하나 더 시켜 먹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But I felt like it was a bit too dangerous.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막 사람 많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뭐 걱정을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But at the time, I felt like I had to really be protective of her. 그래서 아 그냥 이것만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결국에는 하나만 먹고 이렇게 그곳을 이제 벗어났는데 to this day, still my wife is to this day 아직까지 그때 왜 하나 더 못 먹겠냐라고 아직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있죠. She still talks to me about that, you know. That she really wanted to eat more. 근데 왜? 무슨 이유로 그때? 아직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Anyways,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때 일이. 좋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hen we have a 동요 weekly back after a long time. 좋습니다. 더더의 곡 준비했습니다. 내게 다시.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meant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Weekly 시작합니다. I have, must confess that, you know, 동요 Weekly hasn't been so weekly. Weekly였는데 좀... 그간 좀 여러 가지 또 컨텐츠도 있고 특집도 있어서 계속 못했습니다. So today 조금 더 몇 곡을 더 가져왔습니다. I kind of have gotten out of that the matching format just for today.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곡은 방울방울 귀여운 내 친구라는 곡입니다. First song, 방울토마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EJ 작사 작곡의 곡인데요.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토마토 친구와 친구처럼 마음을 주고받으며 느끼는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곡이라는 그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The song expresses the tender bond that develops as you grow cherry tomato, sharing your heart with them as if they were a friend.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그런 곡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집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키우고, 그죠? 이 반려동물도 있지만, 특히 요즘에 이제 식물 같은 거 이렇게 키우고 그런 것도 참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it would be a great experience for kids not only to raise a companion animal, but raise a plant or a flower even, right? A good experience for the kids as well.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원, 방시연 두 친구가 부른 곡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방울방울 귀여운 내 친구.

이재환, 방시연, 방울방울 귀여운 내 친구. How cute. 혹시 잘안 자라면 어떨까 걱정하는 마음. That worry that kids have. 그쵸. 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뭔가 시들시들해 보이는 그런 날도 있겠죠. 아이들의 마음이 참 애틋하게 느껴지네요. Those kids' heart worrying about their tomato is really cute, I think I would have to say.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즈덤님께서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느낀 것으로 곡을 만들다니요. 따라갈 수 없는 예술인들의 감성이라고. Yes. There's so different kinds of lyrics if you listen to 동요. 동요를 듣다 보면 생각보다 there is very various type of things these songs are talking about. 생각보다 굉장히 그 창작 어떤 상상력에 놀라실 겁니다. You'll be surprised by how imaginative those children song writers are.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많은 노래들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곳에서 주제를 찾는 것 같습니다. They try to be different. I think you have to kind of differentiate yourself from other children's songs that's been already made. Let's move on to a second song. This one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is was introduced by 전덕호. 전덕호 씨가 이제 저희 Thread 어카운트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 곡인데 전덕호 씨는 그 슈퍼키드의 또 보컬리스트이셨고 또 싱어송라이터이시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인데 The song was made by his daughter. Who is 7 years old? 따님 이름이 전지원인데, she is only 7 years old. 근데 작사, 작곡을 직접 해서, 노래까지 했다고 합니다. So, another singer-songwriter in the making, for sure. 와, 7살 전지원 친구가 부른 작사, 작곡, 노래한 곡인데요. 오늘은 무슨 날? 이라는 곡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was 정채윤 바람이 들려준 노래. So basically it's saying that, you know, what the wind is letting you listen to is a beautiful music called nature. 바람이 들려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음악이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와. So, let's listen to singer-songwriter 서예린's version of 바람이 들려준 노래. As I said, 서예린님 is a singer-songwriter that we have featured on our In Discover segment. 아주 멋진 싱어송라이터이신데 아주 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멋진 그런 vibe, 카리스마를 가지신 그런 싱어송라이터이신데 서예린님의 이 바람에 들려준 노래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Of course, right? It's the adult version of 바람이 들려준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studio live version of 서예린 바람이 들려준 노래.

서예린의 바람이 들려준 노래 스튜디오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Very different from 정채윤 양서 바람이 들려준 노래. 그렇죠? 바람 한 점 없는 화려한 도시에 오늘도 갈 곳 몰라 서성이고 바람 잘 날 없는 어두운 마음에 부는 바람을 따라 안개만 흩날리네. In a glamorous city with not a breath of wind, I wander around again today, not knowing where to go. In my troubled heart, where there is never a moment of peace, only the fog is scattered by the wind. 그렇게 끝없는 어둠을 헤매며 지쳐만 가는데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잠들어버린 나를 흔들어 깨우고 바람 부는 대로 먼 빛 이끄는 대로 휘날리듯 휩쓸리듯 걸어가다가 바람을 따라서 한없이 걸었네. Exhausted from wandering through endless darkness, a gentle breeze comes from somewhere and shakes me awake. I follow wherever wind blows, guided by a distant light, drifting and being swept along, walking endlessly with the wind. 이곳이 내가 머물 곳 아니래도 그렇게 한없이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어디엔가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을 나 만나게 되는 날, 언젠가 어디엔가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에 나 쉬어서 갈 수 있겠지 라는 가사입니다. A person sort of wandering through a city but trying to find a place where he or she can finally rest and belong. You know, it is you know, struggle that we all go through in our minds. 그죠? 우리도 다 같이 갖고 있는 고민, 또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이겠죠. 이렇게 두 곡을 들으니까 상당히 다른 어떤 감정의 스윙이 있네요. So, I guess that's the beauty of a matching song, listening to two matching songs, you know, children's perspective and adult's perspective. I think we all can relate to it because we once was a child. Now we are an adult. 그죠? 그런 인생의 어떤 사이클을 지나면서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that, 서예린님. Finding that matching song and let us listen to two of them. 좋습니다. We'll be back with another 동요 weekly edition in the future.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바람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바람이 들려준 노래를 들었으니까 조용필 이 선배님의 바람의 노래 라이브 버전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I leave you with the live version of 조용필 바람의 노래.

0: 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
1: 哦，周一到周六12到1点，固定 TBS101电台，一定要记住。
0: Yeah!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5번 가요.
1: 등짝에 동그라미 이상해.
2: 아유 언니,
3: 여기서 빨래 금지.
2: 아가씨, 그 짝도 5일 금지. 빨래도 팩도 모두 탕 안에선 금지요. 예.
1: 네.
2: 뛰는 거 금지.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That was Lady Gaga, Born This Way. You're all on your right track because you're tuned into Morning Groove, everyone. 가장 나다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세요? When you're around your family or maybe when you're with your closest friends? Let me know. 나다운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일터에 있을 때가 가장 나다운 순간일까요? Or maybe would you consider yourself being yourself when you're just alone at home? Or maybe you're singing to your favorite songs while you're driving in your own car by yourself? It's kind of a tough question, I think. 그냥 좀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들 눈치를 덜 보고 즐길 때 저는 가장 나답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It is knowing what you like, what makes you comfortable, and what feels natural to you. And maybe the more we enjoy those things without overthinking, the more ourselves we become.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How have you all been, morninggroovers? Long time no see. 요즘 꽤나 자주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 날이 많아가지고. We have quite a few holidays in October here in Korea, so we don't get that much live broadcasts in October. So actually today is the only live broadcast that we get to have. 이번 주에는 그래서 생방송이 오늘 딱 하루네요.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또 오늘이라고 또 내일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금요일부터 쉬시잖아요. So a lot of you get to have another day off this Friday. So a lot of you has only like 3 days to work this week. So how precious is this week for us? 얼마나 소중한 이 한 주,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생방인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So talk to me. 말 걸어주세요. Send me your song request. 신청곡도 막 보내주세요. 밖에 DJ 막 계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여러분들의 그런 따끈따끈한 소식, 신청곡 여기서 저는 우리 티봉이랑 같이 손잡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치, 그치? That is right.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 켜두었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시면 보는 라디오 시청과 동시에 무료 채팅 가능합니다. So come watch me on our viewable radio by searching fo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you can participate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too. 우리 카톡 어플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광고 문자 같은 거 거기다 쓰지 마세요, 우리 모닝.

0: 친구들을 제가 가차없이 다 처단해버립니다. 제가 방장이거든요. 건전하게 우리 채팅하면서 또 즐겁게 모닝그룹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Alright, let's see who else is here. 우리 벤스버러 모닝그룹을 Hello, good morning, listening from Europe. 펭귄킬러 모닝그룹을 Happy Life 모닝그룹을 상민님, 감사합니다. Welcome, thank you for your check-in message. 노아 라이언맘, 굿모닝 사마피디님, 정신없이 시작해버린 10월이네요. I know, right? Like, when did October even begin? We're already heading off to mid-October already. And then afterwards,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Christmas. So how exciting! 날씨가 진짜 확실히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제법 좀 10월다운 날씨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Red Red 단풍 써머네요. Red Red 라고 칭찬을 해주신 건가? So I look like autumn leaf because of what I'm wearing today.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빨간색으로 입고 나왔어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도 버건디 니트 입은 서머님 너무 예쁘세요. 감사해요. 예쁘다는 칭찬은 언제 들어도 좋은데요. 이게 약간 버건디가 아니면서도 약간 빨간색, 완전한 빨간색도 아니면서도 좀 그런 컬러인데 제가 청바지를 좀 진한 걸 입고 왔어요. 보이시려나? 제가 일어나려면 마이크에서 멀어지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태극기록이에요. 태극기록. 위에는 빨강, 아래는 또 진한 파란색.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애국자의 그런 애티튜드로 방송에 임해볼게요. 대한민국 만세. 별초록 모닝그룹어 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썸머님 오늘 의상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도 오늘은 가을 옷 쇼핑하고 풉니다. So I want to go out for some autumn shopping. And they're also complimenting on my outfit today. Oh my gosh, you guys like me wearing red. 저 빨간색 입는 거 여러분들께서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신다. 저 빨간색 좀 잘 봤나요? 제 personal color는 약간 red랑 잘 맞는 걸까요? 괜히 머리 한번 쓱 넘겨보고. 우리 선샘 모닝 그룹어.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만의 나다운 방식으로 멋지게 살아볼까요? 왜냐하면 우린 모두 슈퍼스타로 태어났으니까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e're all born to be superstars. So that is why we have to be ourselves and make this day the best day ever. Of course! 뭐 슈퍼스타로 안 태어났으면 뭐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슈퍼스타 애티튜드로 하나 둘씩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So everybody deserves to be a superstar, 여러분들. 이런 애티튜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모닝그룹을 적어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눈빛이 굉장히 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졸리시지만 눈 반짝 뜨시고 귀 쫑긋 여시고 앞으로 2시간 함께해 주세요. Okay.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 gave another thought and I had to think about what would suit today's question.
1: 오늘도 또 제가 어떤 질문을 여러분께 여쭤볼지 고민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0: Today we're gonna be a little honest, okay? We always have to be honest anyways, but let's be extra honest and talk about when do you suddenly become a total scaredy cat? When do you feel a little scared or intimidated?
1: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우리 이야기해봐요. 우리는요, 나는 뭐 무서운 게 없는데? 나 귀신? 에휴, 난 귀신 본 적도 없어. 이러면서 좀 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왜 깜짝이야? 벌레 잡아줘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0: So we all have different things that we're scared about, okay?
1: 각자 뭔가 좀 겁이 나는 것들 하나둘씩은 있을 거예요.
0: So maybe it could be a phone call from I don't know your mom.
1: 엄마한테 갑자기 걸려온 전화? 뭐지?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 겁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0: Or you could really be afraid of a certain type of an animal, maybe because you're traumatized.
1: 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무서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I'm not really scared of ghosts because I've never seen one before. I never heard of one before myself. 뭐 제가 귀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귀신을 뭐본적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진 않은데, I am afraid of rats. 저는 그쥐 선생님들을 좀 무서워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무서운 거는 무서운 거여가지고 왜 비둘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It's not exactly hate. 이거는 뭔가 뭐그 비둘기와 쥐 선생님들을 싫어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냥 조금 파타닥 이렇게 지나가면은 무섭더라고요. 저는 박은희 팀장님은 별로 쥐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귀여워하실 것 같은데 아 그건 또 아니세요? 의외로 좀 겁이 없으셔가지고 네, 박원희 팀장님께서 제가 그 만났던 어떤 여성분 중에서 제일 겁이 없는 그런 여성분이세요. 도대체 뭐가 두려우신 걸까?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궁금하니까. I get really frightened and afraid whenever I am in escape room. It has become one of my latest hobbies these days, but I'm a type of a person who would actually create my own fear. 제가 맨 처음에 초창기 때 방탈출을 공포 테마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굉장히 동화 같은 테마를 하러 갈 때에도 괜히 길을 막고 눈 감으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방탈출할 때는 눈을 반짝 뜨고 힌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극졸보가 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걸 방탈출 전문 용어로 창공이라고 해요. 창조공포라고 제가 좀 창조공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은 방탈출 할 때인데요. So whenever I play escape room, that is a moment where I become a scaredy cat because of this all imagination. But what about you guys? 여러분들은 언제 겁쟁이가 되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으로 알려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here is Martin Garrix and Dua Lipa, Scared to be Lonely.

Come join the live party of Morning Groove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Sobby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 주셨고 초롱초롱 빛나는 초롱님 출첵합니다. 진짜 가을 아침이네요. I know, right? Every single day it feels more like autumn, right? As the day goes by.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Escape Room, I love it. Ooh, high five! Another Escape Room lover. 방탈출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 제가 좋아하는 것 치고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아직 한 10방 정도 했나? 근데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영준 모닝그루버 아들과 본격 출근 준비 중에 듣고 있네요. 항상 텐션 넘치고 출근길에 힘을 주는 방송 감사드려요. 금요일에 노래방 코너 제일 좋아하는데 아쉽지만 다음 주 기대합니다. 수고하시고요. 건승하세요. 이제 곧 들으면서 응원할게요. 이영준 모닝그루버 파이팅! 힘나는 또 힘찬 출근길 되시길 바랄게요. 아 노래방 코너 못해드려서 너무 아쉽네. 저도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노래방 코너를 You know, we had many days off, so we didn't get that much of 노래방 segment these days. And I'm a little upset about it too. We don't get to have that this week either. But that means next week's gonna be extra more exciting. 다음 주 금요일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샤워하면서요. 네네. 평소에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생각하죠. 아, 이 노래 해야겠다. 아, 저 노래 해야겠다. 이런 노래 욕심이 쓸데없이 많은데 많은 활약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afraid of? 내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 when do you get scared easily? 우리 펭귄 킬러 Morning Groover께서는요, 저는 동물은 좋아하는데 뱀은 너무 무서워요. 뱀이다! 우리 뱀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네. Happy Life Morning Groover, 저도요, 뱀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펭귄 킬러 Morning Groover, Happy Life Morning Groover, 장어는 좋아하실까요? 이러면서 장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또 친척 사촌들인 것 같은데 뱀들이 근데 되게 순해요. 산책하다가 가끔씩 뱀 보거든요. 진짜 조그만한 뱀들인데 그냥 이렇게 놀다가 씩씩씩 이러면서 다시 풀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조그만한 애들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저 너무 끔찍하죠? 뱀 무섭다고 하시는 분 Some morning groovers are afraid of snakes. 근데 좀 이렇게 옛날 영화 같이 막 아나콘다 같은 친구들 보면 저도 진짜 놀래서 자빠져가지고 도망갈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When do you become a total scary ca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Looks like somebody wants some extra hype energy song.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좀 더 텐션을 올리시고 싶으신가 봐요. Okay, okay, DJ Boss got it. DJ Ba가 밖에서 준비 완료. 이렇게 비장하게 눈빛을 보내주셔가지고 We're gonna hav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Black Eyed Peas, Pump It.

테테 파파 모닝 그루버 says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우리 반장님도 good morning. 인사들 많이 건네주시고 계시네. 아유,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께서도 오! 가을 여자 추녀 썸머 피디님 오랜만에 뵈니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우리 티봉이도 반짝반짝 모두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티봉이가 대머리라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요. 뜯겼어요. 그래서 티봉이 is currently hairless. That is why he's all nice and shiny. 티봉이 is bald but still looking very very fabulous, right? 뭐 머리가 어떻든 티봉이는 언제나 귀염이니까요. 티봉이 옆에서 항상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I feel so safe and secure having 티봉이 right by my side. It's so cozy and warm. 우리 티봉이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또

듀싱하는 서울 언박싱 프로그램에 우리 티봉이가 가끔씩 나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티봉이가 요즘에 좀 회사를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티봉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Let's get back to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are afraid of when you absolutely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일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한번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Kim's fan moninggruber responded. 새벽 3시쯤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두둔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철컥 철컥 돌리는 소리가 나면 소름이 돋고 긴장이 됩니다. Oh my gosh! Just reading this message makes me so scared and frightened. 진짜 누구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It's so unexpected, right? Nobody, like, who would knock on the door in the middle of the night at like 3 o'clock in the morning? Like, who would do that? So when you suddenly hear that sound while you were asleep, you feel completely helpless, right? 도대체 나는 막 잠옷 입고 있는데, 나막 무기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띡띡띡띡 누르면, 그만한 공포가 없는데. I've experienced this actually. When I first moved in to an office still, it happened to me like twice. 한두번 정도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이 되게 닭장같이 생겼었어요. So the hall was very, very long. So every single door, it pretty much looked the same. So yeah, people could have become confused a little bit when entering their house in the middle of the night after a long, long day. 그래서 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예요. 엄청난 공포죠.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웠었는데 문제는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You know how you always enter the same buildings every single day? For example, if you work at the 14th floor at work, you sometimes automatically press the 14th floor in the elevator when you're at your home building, right? When you're at your office style building, for example. 그래서 그 층수를 제가 잘못 누른 거예요. 매일매일 가는 집인데. 그래서 내려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복도가.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회사 층수를 눌러서 거기 이제 막 복도 걸어갔는데, 비밀번호를 두 번이나 쳤는데 집에 안 들어가지는데, 잘못 올라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아, 제가 그때 눌렀을 때 아무도 집에 안 계셨어야 됐었는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예전에 누가 배를 눌렀는데 카메라에 잘안 보여서 문을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문앞 가까이 서서 풀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어서 문을 꽝 닫아버린 적이 있어. 저 진짜 등에 진짜 소름이 막 너무 돋았는데 지금? This is actually horror. We're talking about the moment where we become scaredy cats, but this is basically a horror movie. 왜? 눈이 그리고 왜 풀렸어요? 그리고 왜 노려봐요? 왜 남의 집 눌러놓고 왜 노려보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 닫아버리니까 가시던가요? So, yeah, somebody actually rang the bell and you couldn't really see the person in the camera. So you opened the door and there was a man with a weird look staring at you. That is really, really scary.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너무 무섭다, 진짜. 이런 거 CCTV 다 돌려봐야 됩니다. 우리 짱 모닝그루버. 서머님, 하이, 굿모닝 투 유. 정말 반가워요. 굿모닝 투 유. 저는 사실 놀이기구 타고 공포영화를 봐도 하나도 무서운 거를 못 느끼는 사람인데요. 늦은 밤, 길고양이가 쳐다보는 눈은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 근데 웅크리고 나를 노려보는 고양이 눈을 보는데 왠지 측은하고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은 얘도 지금 낯선 사람을 마주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태극기룩 청바지 진짜 멋져요, 썸머님. 오늘 운전길에 제이슨 머랏의 I'm Yours 이 노래 듣게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t first you were afraid of the cat's eyes. In the night, especially in the dark, but then come to think about it, you maybe thought maybe they're looking at you in that way because they are also feeling scared of you at the same time too. 야, 우리 짱 모닝그루버의 그 공감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알게 뭐람, 그죠? 뭐저 친구가 진짜 무섭게 나를 쳐다본다고 한들 사실 뭐 강아지들이 짖거나 막 고양이들이 학질하거나 막 이러는 거 사실은 그들이
겁이 나서 그러는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Yeah, so when you see dogs bark, that's because they are also feeling intimidated. 그래서 결국은 아, 겁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우리 동물 친구들. 고양이 눈이 좀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무서울 순 있죠, 그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내가 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가요? When do you suddenly become a total scaredy cat? 제가 이거 질문 물어봐놓고 이 펭귄 킬러 모닝그루버의 이 문자 때문에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전 이런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귀신은 안 무섭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문자번호 #1013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his song is going out to 짱 모닝그루버, Jason Mraz, I'm Yours.

여러분들 밝게 인사 건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늘하늘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처음 글 써봅니다. TBS EFM 모닝그룹의 채팅방이 서머님을 닮아서 엄청 활발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닮아서 활발한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은 솔직히 저 많은 관여 안 해요. You know, I didn't participate that much apart from actual live broadcast. You guys make the whole vibe. 여러분들께서 만들어가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거기는 뭔가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저를 닮은 건가? 우리가 좀 어쨌든 진행자나 저나 여러분이나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right? We do share some similar vibes together. 이게 결이 같지 않으면 이 방송을 뭐 들을 수가 없긴 할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는 모두 결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What are you afraid of?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I've been constantly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our 박은희 팀장님 DJ Ba might be afraid of. Because she's fearless. 겁이 일단 없으세요. 뭐 이렇게 물속으로 깊은 데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딱히 놀라지도 않으시고 She's the type of a person if you scare her, boo! Like she would be like, what are you doing? 약간 뭐해? 약간 이럴 것 같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나마 약간 아, 뭔가 눈을 지금 가리키시니까 제 눈빛? 가끔씩 제가 뭔가를 극도로 원하는 눈빛을 보낼 때좀 약간 무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우리 DJ 반은 무엇을 두려워하실까요? 어떤 걸 무서워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Ben Sparrow says, I always get scared and exceptionally shy when confronted with a breathtaking beauty like Summer PD. Of course you're scared. So you must be really frightened and scared every single time. So every time when it's our live broadcast, you must be watching a horror movie. 썸머가 너무 아름다워서 매번 생방 보이는 라디오 보실 때마다 호러물이 되겠네요. 과연 제가 아름다운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But thank you. You're just giving me a nice compliment, so I really appreciate it.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아내가 갑자기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할 때 뭘 잘못했지? 그렇게 겁쟁이가 됩니다. 저 톤 되게 잘 살렸죠? 여보 잠깐 얘기 좀 할래? 움찔움찔하게 하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닐 때도 있어요. Yeah, when you actually meet your wife and to actually sit down and talk, you know, maybe it's nothing big or extravagant.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회사의 부장님이 똑똑하지 못하신데요. 회의 중에 갑자기 아이디어를 많이 내실 때 공포스러워요. So yeah, my boss is not that smart. So when he starts to give out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ideas, I get scaredy cat. I get scared. 그러니까요. 막 되게 분위기는 싸하고 다들 밑에 보고 있는데 눈은 반짝반짝거리면서 좋아!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요즘 AI가 대세 아니야?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신나셔가지고 막 그러실 때 조금 당황스러운 거 플러스 무섭고 아, 난 또 이제 어떤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You would think to yourself Oh my gosh, what kind of new task is he trying to bring up and you get really scared 그럴 때 있죠 네. 아이디어가 차라리 없으신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얼짱님 회사에서 조용히 일하는 편인데요 또 부장님 여기 또 나왔네. 갑자기 부장님이 부르시면 가뿐 장르가 스릴러가 되는 매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ould prefer to work very quietly at work, but when suddenly your boss calls you, yeah, the whole genre becomes a thriller. 왜요? 부장님이 그냥 부른 걸 수도 있지.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부장님께서 저를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셨어요. 뜬금없이 잠깐 시간 돼? 이렇게. You know, when they ask you, oh, do you have time? Like 5 minutes after work? 막 이러면은 좀 뭔 얘기지?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갔더니 선물 주고 막 이랬었어요. I guess that was his style. 근데 이런 거면 참 좋긴 하죠. 근데 진짜로 뭔가 언짢은 게 있거나 이러면은 가기 싫어. 싫은데요. 시간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when do you become scaredy cats?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얼짱님 has requested a song by Shakira. Ooh, this is one of my favorites. 딴딴딴딴딴. 아우!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Morning Groovers, aren't you afraid that you might miss out on all the fun stuff that's going on here on Morning Groove if you missed out on the show? So if you managed to tune in today, you have made the best choice ever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부터 최고의 선택을 하고 계신 우리 Morning Groover들, welcome, welcome back. You're listening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보는 라디오 계속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저랑 티봉이 함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So you can still watch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썸머님 어휘력이 정말 좋네요. 비결이 뭔가요? 특히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So it makes me feel good because Summer uses a lot of positive words. Do I? Is that so?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항상 느끼거든요. 항상 부족하다. I always feel that I'm lacking. 그래서 뭔가 글을 쓰려고 할 때도 막 원고 쓰고 이럴 때도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I'm the same human being. 그래서 어휘력이 좋다는 말 굉장히 어색한 칭찬이기는 한데요. 좀 이것저것 많이 써보려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제가 뭐 은연중에 긍정적인 말이 좀 튀어나왔나 본데요. 앞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말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뭐 보통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아 제가 긍정적인 그런 명언들을 많이 듣고요. 명상을 하면서 긍정적인 시간에 빠집니다. 뭐 이런 대답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I do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kind of shows. I do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kind of programs. But most of the times they don't really speak positive words.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막 시사 프로 같은 거를 막 듣잖아요. 뭐 긍정적인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막 내가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항상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굉장히 인상 깊어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But thank you. Alright. 1743 Morning Groover responded about today's question about that moment when you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우리 1743 모닝그룹어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비행기 공포증이 생겨서요. 비행기를 타면 너무 무서워요. 원래는 잠도 잘 자고 기내식도 잘 먹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그랬었는데 비행시간이 길어도 비행하는 내내 잠도 못 자고 계속 깨어있어요. 다음 달에 유럽 가는데 벌써부터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냐는 걱정이 있답니다. 썸머피디님 혹시 비행기 안 무섭게 타는 팁이 있을까요? So you were never afraid of going on and riding an airplane, but now all of a sudden you've become scared.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를 떠올려보면은 저는 진짜 지금 뭐 성인 돼서는 말고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까지 진짜 무서워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비행기를 그때 막 탔을 때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it didn't really show because I got really excited. But as soon as I rode an airplane, I had to pray to God and Buddha and everyone. 뭐 부처님, 하느님, 막 신부님 막 이러면서 제발 무사하게 이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기를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런 기도를 했었었어요. 겉으로 티는 안 났지만 겉으로는 좀 센척했어요. 와 비행기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제발 무서워하게요 막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I don't know exactly how it changed. I don't have a specific incident or anything. 어떤 특정 뭐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걱정이랑 그런 무서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뭔가 체력의 이슈가 아닐까.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면 비행기 타면 잠밖에 안 자더라고요. So I used to enjoy eating in-flight meals. I always got excited.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장거리 비행 여행했을 때는 기내식도 못 먹었어요. 막 너무 피곤해서 자느냐고. 이륙하기 전부터 막 잠이 들어서 결국에는 한두 번 깨고 계속 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힘들죠. It's not easy to have this deep sleep on an airplane. 비행기에서 누가 이렇게 깊게 자요? 근데 이게 몸이 피곤해서 저는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이 공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비행기 타시기 전부터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니시고, 예, 그다음에 타시기 직전에 음식도 좀 드시고 넉넉하게, then you would have food coma and that would automatically put you into sleep 그러지 않을까요? 저의 엉터리 팁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리고 이러면은 비행기가 뜨던 말던 막 그냥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하던 말던 막 이러면서 눈을 막 이렇게 막 서서히 감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또 엉터리 팁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행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좀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scared of? When do you become a scaredy cat? 내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Today we're going to get to our music segment, everyone. 우리 리메이크 리와인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So hope you guys stay tuned for that. I'm gonna be back for that after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This is the high class music session of Morning Groove. 일주일에 단 한 번 음악과 함께 내 몸을 맡기는 시간 정도는 아니고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죠.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So again, it's gonna be another quiz for you. Today we have selected another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so familiar with. So your job is to listen to that original track and guess an artist who remade the music. 오늘 역시 유명한 원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과연 어떤 노래가 들려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 So we're gonna do that. 여러분들께서는 또 원곡을 들으시면서 이 노래를 누가 커버를 했는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very, very simple as always. 굉장히 쉽고 또 간단한 퀴즈입니다. 누구나 쉽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So today, out of so many great original tracks, I have picked this song. 거위의 꿈 노래 아시나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불러보셨거나 하셨을 텐데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거위의 꿈 by Carnival. 카니발. 이적과 김동률의 카니발이 부른 거위의 꿈. 이것이 바로 원곡이니까요. 이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커버를 했는지 그 뮤지션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f course, the kind summer always gives you a hint, so you gotta listen very carefully to the hint as well.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성 가수이고요, 발라드도, 댄스도, 그리고 소울, 절대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 소울도 다 되는 올라운드형 디바입니다. 디바 really suits right with this singer. She also had a major hit with a song called Friend alongside with 조피디. 우리의 얘기로만. 전 이 노래로 먼저 이 선생님을 접했는데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떠오르는 가수가 있으실까요? 예전에 방송할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she still sings, she's still out there. 굉장히 또 장수하고 계신 올라운드형 디바 가수시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떠오르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Finally,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카니발, 거위의 꿈.

That was Goose's Dream by Carnival. 거위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And we have a couple of guesses to the original singer. No, actually to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리메이크한 가수 누구일까요? 누구게 누구게?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항상 좋은 힌트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Thank you always for some good hints. It has become really chilly these days, so please watch out to not catch a cold. You too,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오늘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따끈따끈. 우리 얼짱님께서 고등학교 때이 노래

듣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크크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카니발 버전도 좋아요라고 해주셨어요. Yeah, so this really brings back memories, right? Because it's such an inspirational song. 이게 굉장히 영감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주고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힘드시면서 이 노래 듣고 위로를 받으셨구나. 그 마침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인순이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공연을 하러 목요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거위의 꿈을 열창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로. 근데 그때 제 친구가 고3이었는데, 뭐 울었대요. 모두가 다 울었대요.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 난 꿈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So yeah, it really made all of the girls in high school to drop into tears while listening to that song live when 인순이 was actually there at my friend's high school.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정답 인순이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캔 모닝 그룹어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인순이이지만 정답은 김추자라고도 하고 싶네요. 김추자님 역시 소울 충만한 분이라. So I did give you a hint that she is a very soulful diva. 근데 사실 김추자 선생님이 그 70년대를 풍미한 소울 가수시잖아요. 그래서 김추자 선생님이 또 같이 동시에 떠오르셨구나. 다양한 답이 왔네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쉽진 않았나 봐요. 오늘 정답, 인순이 정답입니다. 인순이 선생님. To give you a background from now on, 카니발 거위의 꿈. This song was released back in 1997 on Carnival's only studio album, 거위의 꿈, was performed by the duo 이적 and 김동률, and the song was written by 이적 and composed by 김동률, using the image of a goose dreaming of flight as a metaphor for holding on to one's dreams despite ridicule and hardship. And later on, 인순이 officially released her remake in January 2007, nearly 10 years after Carnival's original track. And she kept the original lyrics and melody but transformed the song through her powerful dramatic vocal delivery, helping introduce it into an even wider audience. And her version became so popular that many listeners now strongly associate the song with 인순이. And 인순이 had actually been singing 거위의 꿈 on television and at performances before officially recording it, and after appearances including 윤도현's Love Letter and the 2006 year-end music festival drew a strong response, and fans repeatedly requested an official release, which eventually led to the 2007 digital single.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래를 발매를 하신 적이 없고 자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커버곡으로.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등에서 막 공연을 하셨는데 이제 아, 이거 그냥 오피셜로 곡 하나 내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그렉 형도 보고 싶다를 10년 넘게 불렀잖아요. 미즈를 사랑했던. 그러다가 보고 싶다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렉 버전의 보고 싶다가 나온 거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And another interesting story is that 김동률 reportedly completed the music first, and 이적 wrote the lyrics in about 20 minutes, everyone. 20분 안에 이 가사를 다 썼다고 해요. 거의 뭐 인간 GPT죠. And yes, the song later took on even greater resonance as a message of hope during the difficult period surrounding Korea's late 1990s financial crisis.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많은 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된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인순이 선생님은 걸그룹 골든걸스로 데뷔 46년 만에 신인상까지 받으셨어요. 정말 멋지시죠? 이라고 또 깨알 정보까지 얹어주셨어요. What a perfect collaboration. 저와 선셋 모닝그룹어가 함께 콜라보한 오늘의 리메이크 리와인드 아름답게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Beautiful wrap-up, isn't it? But this is not the end of the program, Morning Groovers. We still have more of Morning Groove left for you. 아직 프로그램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자, 이 곡, 린순이 선생님 버전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이 노래 감상하시면서 감상평 준비들 하고 계세요. Alright, I'll be back after 인순이 version of 거위의 꿈.

Happy Wednesday, everyone. Today marks October the 7th. Good morning. I'm Summer here with your weather forecast for today. Be sure to grab a warm jacket before heading out this morning. Temperatures have dropped to around 10 degrees Celsius in many areas this morning, while some parts of Gangwon have fallen below 5 degrees Celsius. By the afternoon, though, warm autumn sunshine will help temperatures climb to around 25 degrees Celsius across much of the country. That means we'll see another large temperature swing between morning and afternoon, with differences of more than 15 degrees in many areas. So be sure to dress in layers and adjust what you're wearing as the day warms up.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24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Daejeon, and farther south, Jeonju will also reach 24 degrees Celsius, while Changwon and Busan are forecast to climb to 25 degrees Celsius, which is warmer than average for this time of year. Looking ahead, mostly clear weather is expected through the Hangul Day holiday, with little concern for rain. Over the next few days, the biggest thing to keep in mind will be the wide temperature gap between morning and afternoo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4.8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today's weather. Take care and enjoy your day. We have a greeting message from a listener beyond Korea, Isa K. They said, "Good morning, Summer. Joining the live after some time. Hope everyone is doing well." Oh, hello there. Long time no see, Isa K. Morning Groover. How have you been? I hope all is well over there for you, Isa K. Morning Groover.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stant listenership for TBS EFM channel. Dr. Paper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막 회의 끝나고 방송 들어요. 출장으로 미쿠 보이스에 있어요. 아이다호에 있는 도시인데 사람들은 또 잘 몰라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 are listening while you're on your business trip. 출장이 좀 잦으시네, 우리 닥터 페이퍼 모닝 그루버.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잘 다니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출장까지 가셨는데 몇 시예요, 거기? 감도 안 와요, 몇 시인지. 이렇게 모닝 그루버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닥터 페이퍼 모닝 그루버. 얼마나 계세요? How long are you staying over there? 저도 잘 모르는 도시인 것 같기는 해요. 뉴욕 하면, 뭐 이제 미국 하면은 좀 유명한 데밖에 잘 몰라가지고. So what is it like? 그쪽은 좀 뭐 어떤 특색이 있나요? 좀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면서 신기해야 할 텐데 말이죠. 아이다오 근처에 있는 도시? 진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아시는 분 계시면 등판 좀 해주셔서 아는 척 척척 박사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닥터페이퍼님 출장 잘 다녀오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What makes you really scared? 내가 갑자기 겁쟁이가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저는 캠핑은 좋아하는데 곤충은 싫어해요. 특히 급 점프하는 애들이나 날개 있는 애들이요. 근데 무서워하면서 관찰은 합니다. What? So I do enjoy going to campings, but I am afraid of insects, especially the ones that has wings and constantly just jumps around everywhere. I do get scared, but I do like to observe them. 왜요? 왜요? 뭔가 guilty pleasure인 거세요? 뭔가 보면서 신기한데 가까이 오면 무섭거나 좀 그런 것이구나.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But think about it. If you're really afraid of something, you don't even want to see it at all. 저 같은 경우는 쥐 선생님 무서워해서 TV에 가끔씩 뉴스에서 막 실험쥐들 막 나오면은 그것도 막 놀래가지고 채널 돌릴 때가 왕왕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신가 본데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근데 이 곤충이 점프하거나 그럴 때 무섭다고 하시는데 사실 안 보일 때가 제일 무섭지 않나요? 보였다가 안 보일 때? 특히 집에 있을 때 말이죠. So when you're at home, when you suddenly see an insect and when you suddenly don't see that insect because it disappeared, yeah, that is like the scariest moment ever, isn't it? Because you don't know where they've gone. You don't know when they're gonna appear again. 뭐 자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모르는 겁니다. 테테파파 모닝 그룹어.
어릴 적은 곤충을 덜썩 잘 잡기도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곤충관에 갔는데요. 이제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잡는 데에도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So I used to grab bugs without a second thought when I was young, but when I went to the insect hall with my kids, I found myself hesitating for a moment, even when rhinoceros beetles and stag beetles were there. 이게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지는 걸까요? Why are we feeling extra scared and frightened once we mature, once we grow up? Is that because we get to discover different things and gain knowledge? 아는 것들이 좀더 많아져서 그러는 건지 경험이 많아서 더 무서워지는 걸까요? 이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뭣도 모를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That's why if you want to give it a shot to a new task, you might as well just do it before getting to know about it way too much, because that would actually make you hesitate, right? 그래서 뭐 어렸을 때막 이것저것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흙도 만져보고 곤충도 만져보고 막 많이들 경험해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 먹으면은 여행 가는 것도 겁이 난다니까요. Once you become an adult, even going on a trip, maybe by yourself, that becomes scary too.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막 20대 때 혼자 배낭여행 같은 거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도 막 되게 혼자 파릇파릇 잘 다녔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가라고 하면 좀 겁이 날것 같아요. Somebody actually told me to go on the exact same trip when I used to travel back in my 20s. Now, I think I would feel a little scared. 뭔가 세상이 흉흉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막 이러면서 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릴수록 많이 경험을 해야겠다. 이게 곤충이 됐든 여행이 됐든 말이죠.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Harry Styles, Sign of the Times.

That was Harry Styles with Sign of the Times. 배송과장님 오셨군요. 굿모닝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아닌 추운 날씨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썸머 PD님의 레드 와인 색상의 옷을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Though the weather has gotten cold and looking at Summer PD's wine-colored knit, it makes me feel warm. 아, 그런가요? 요즘 이제 좀 가디건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을옷들 많이 많이 입으시고요. 이제 한달 정도 뒤면은 패딩, 예, 챙겨 입으시고요. 교복처럼. 이때 내가 입고 싶은 옷들 마음껏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We're running out of time, morninggroupers. 마음껏 가을옷 지금 뽐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Yes, now is the time for you to wear autumn outfits.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아. 제가 어제 장을 봤는데요. 달걀 한 판도 사서 깨질까봐 다른 것들과 분리시켜서 뒷좌석에 놓았는데 깜빡하고 오늘 아침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Oh my gosh.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제가 무서워요. So I went grocery shopping yesterday and bought a carton of eggs. I put them in the basket away from the other items so they wouldn't break, but I completely forgot about them until I was making breakfast this morning. It scares me how forgetful I can be. 에이, 뭐이 정도쯤이야. 평소에 안 하던 거를 하시니까 그 패턴에 익숙해서 잠깐 깜빡하신 거겠죠?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 얼마나 야무지십니까? 이 계란이 깨질까 봐 이걸 따로 분리해서 놓는 이 attitude. 계란이 막 깨져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보다는 100배, 100배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So yeah, the result would be so much better because imagine all the eggs being cracked up inside your car. That would create a huge mess. 그러면 또 그때 또 자책하실 건가요? 아유, 이거를 분리했어야 됐는데 내 정신 좀 봐. 결과론적으로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현명하시다. 요즘에 계란 차에 넣어도 이게 날씨가 좀 선선해가지고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가 좀 가끔 깜빡깜빡하고 사는데 좀 의식하면서 아 내가 또 깜빡했구나 하면서 정신 차리고 또 다시 깜빡하고 또 정신 차리고 무한 반복인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We're all human beings. We're not robots. 우린 AI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코코 모닝 그룹어 오늘도 선곡이 멋진 모닝 그룹. 지난번에 듣고 피리 꽂힌 You Know I'm No Good 에미 와인하우스의 노래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Yes, we want to thank DJ Ba once again for another great song selection, and also to our morning groovers who are filling out our playlist with your song requests as well.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유튜브 채널,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 제가 필히 올려둘게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broadcast. That would be next Monday. 금요일 잘 쉬시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정상적으로 월수금 생방으로 만나 뵙도록 해요, 여러분들.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